0: 신의 릭트럽 도스
1: 왜 제규르다
2: 라
1: 제규리
2: 개왕라 크라이나
1: 에 지가 다이나 레가 창무 사승아
2: 지유 다 신의 차스 딤디 슈지 메베
3: 니에 지제차
1: 에 니멍에 뒤즈나라 쳔슈 치투브디 문에 인 항상고 할때 당도랑 게가 세디 니에도다든지 저원에 좁투야 얼마 세비 아, 단테 되다. 나라즈 좁투 없이 디리나 세세부도 뚱구인다.
3: 겐왕라 레스.
1: 에야치.
2: 겐왕라 구르편이 우마르다. 도스네 노트고 양캬지 세우시.
1: 어제 딜레 샤판 토네 봐. 다그시 토네 부치아디 게게 저와시. 키라조 데디 텐주시 군남자디 샤투시.
2: 인다. 만니게 겐왕라 쿠레카소 스칸케인다. 레스.
1: 인다. 이마 이마. 인다.
2: 子瑜，嗯，上个先弄安装南昌的热水表，天天热热的，长大给王了给胡大的这些不急，看那你给区别拆修的一级鱼了，也是急。一年给他的幸福下的南昌的么事啊？前头开始，你是给王了？
1: 但没，我给这预备备系统的四周年的事，我年年个注意，小范多是那个阶段啊，我。
2: 자슈다 계실로즈네께 접촌 소식께도 장가 접셉시비나 롱게시모나 지마사 양의 로기신주 계시스 이네도 다데 삼코네 가부스도
3: 지스 교스 네가 유 예수 아부스겨
2: 네가 지네 지바 이네가 장가 라부슈제 네데기 진짜 네비나 도스로 대용아 시에모도 니세부터가 장 통야면 그 제치고
3: Чимою.
2: Ну. Дёс неш. Тоз не жанге, а мы тут нам

0: 아직 교수도 다 교수도 다치 아직 교수도 다 미슈고 레바 장암자 진짜 채우도게 시사 지금 놀라 라시마시 키세네즈라 라가 재미도 나랑 상부 사업시 겐지부 진짜 열이베
1: 기나즈 나와 중에 팀을 아이다 승예디 고주 수규미도가 레그네 준비네 동사메부터 차아요 섭시에는 모두 타무디 무이저 뒤 소드션 쳐야 말다

0: 남자 사비 고르 셰차스 샤랑아 라조 쿠치 그제시메 셰토 텐제 루르 남자디 파미 총자 단다 상미 이다 체샤 레로츠 거도 냠뇨 체니 까네디니 주야 로아유 디미 텐제 루르 남자 칠캬야디 판수정라 유다메베 긴지 유자 모두 딱제 지기 제자 디리네소 凡叔叔鸡蛋里没不及让给地铁了甚至马歇不及你母鸡蛋里没连内托了连给也不住不住让给非礼落盘不住住做中堂屋那个何为给严气说马来金之一没说给俺来起
1: Nye Changmen Lol Pabe, Landscape Cho.
0: Geche Ding Zhe Xie Wang Shi, Rang Chun Dal De Yu Ri. Nam Zha De Li Zhu Chun Bie Chie La, Changmen Lung Zhu Cha Ge Ngui Di, Deb Chi Pabe Ge Yin.

0: 지게 줄라. 유저가 노비직제 남차디나. 나 쇼메.
1: 차고 기란 게 되브르 통과 예수야 가리는.
0: 그시 서티 조임비나. 혼자가 저 합디 마시. 이내 로존량 준 다다제. 꾸이텐데 진의 미관세. 디테일 잡라 지규인바. 땡기시.
2: 전화도 도스타제는 유마제. 그 뒤에 내가 나서 향을 추고 걸.
0: 그도 나도 주비아 타제 사비나. 잡라 지규인 땡기시. 제장아 주 페링케. 콘수다 처음에도 저진 주지 러미도.
2: 다시 영마지. 미국에 뛰어 갑자기 걸치지. 가레소라시도. 좋다.
0: 지게블로라. 디린도 다디 또 땡기빈다. 지만이 저 하도네. 네 당과 기나도 잘린 비죠.
2: 지게 영랑 터잖아 수이.
0: 하, 개능 맛이.
2: 지게 영랑. 기랑게 페일링기 담셔디제 생유 연매나.
0: 예 혼유유. 이내 숨초 셰즈매나. 그 좀주 셰규요 맛이.
2: 대지. 이내 당당한 공신이 봐라. 오늘 가장 고시라도. 사과동아 존니스 포니 송자. 지마네 원데나 쇼구이나. 나 저파 카가진의 양매도 승비. 시마도 나 오늘 체크하고 용 봐. 기랑 송다 그 뒤에 공포 고스 미유자. 다과도 순시야. 나 저 뒤지 과 역시. 동료도 리지디나 전투 신의 수인에 니그 수수이. 이내 약에 저러 인로신 승비.
0: 지게 블로랄 오늘 전다진 그냥도 와. 페링기 내주 도스게 군유유 제라 팀을 페링기 레무치 임보자 딘제 리벨라
2: 그바 기초기에 군스네 빈교이
0: 라
2: 단다 페링라 판수정기 칸체 송자 香港의 단위 CEO게 코다 유튜브식이 기간아 이 내용에 넘겨게 야사히
0: 오지 기나주 발에 규진디 제유시 凡书城是给我们的压力是这么多我最公司我要的黑三大总大的在年松压的做这个月以内没规矩没有的这个大家问着这边呢我最别学大女数码下这个几个人是不给总没面着你要让秀非利了引起什么事情了凡书城给你要是钱不的这些了呢 凡书城等多费力呢了连个谢谢点不对第三项合同是凡书城了我是现在没被连个都是七九年的费力公司也没有人过去我是你也拿不着合同给别人去读提着谢名的看他被进了呢基地公司忙大就是什么是一年一顿天了咋对我送你公司的这些的你们来前面呢引起什么事情了 上个前年最的新的项目是呗何子你也让他谢我几个不落了提供了工作过后最近穷苦钱不跑是哦弟弟赢过去了啊也没东西我让你退出三节你们都卡拉萨了你也让你最的给他你路用这个也无谢我嗯我那就找不着了用啊 你还把不对了用啊兔子可理解就是行的<音><音>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부카마 셰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낭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낭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당하란 되게 볼로 대두 잠바 제다 망치기 되루티 개유라 당하란 소자가 순의 전형식으로 보디 개유라 이게 되잖아 다 들은가 상하라 가슈 지야 되다 뿌리인 봐서 봐 봐다 뿌리인 봐서 상하라
1: 소리 그냥 뿌리인 부지 고네 처음이 지금 고네 봐
0: 제제
1: 예 지야기 버께 조심
0: 어 다 띵하라 그는 지금 뒤에 메시
1: 글쎄 다 저는 걔랑 그냥 어 전형 쓰고 봐 다 지게 개비는 뚜루와스 전형 지금 고네 송핑나 다 어 볼로치야 체 전초스
0: 제제제
1: 아네 볼로초리스 다 장초스
0: 제제제
1: 강제 오면 데 봐 초지 초지 쇼 봐
0: 제제제
1: 아네 글쎄 다 되게 차상로 뒤 윤의 정다 망부 채넘으셔 단도 개라이크나 볼 망부데 루투이기 마제르바
0: 제제 따디 강바 서루디 제두선에 타코 카레 작단 소르든가란 소기 다스카람 제두선바 예를 제부 용용을 제부 티 고라기 치탄 추바 티 메베서
1: 추자
0: 타고 미 따줘 지 이내리 직전은 파티는 그 패지선 문장에 타 고라고에 파 두두선바 양 조촌한 대게 고르바
1: 따디데
0: 그 디스두선바 men koraba chitang ne sin te thombe so chigil la
1: le se ta daska jam sin ngan su den chou su shu
0: je je je
1: ti tu gu kende gu du daska jam di che ju yin la xie ji be
0: no daska jam di chu den ba ngaran chu tang ngaran chu ti go go jor ba o di na lo la ke si chan ju so chen na
1: le se
0: kang ba pa che jang je gang ju je chen na ko daska jam ji shu re ti ge de ngaran chu ta ke si ti ne ti chi ti pe ne ti ju ma re jao ju so ma re 수주고 거기 수주 어디 거나 수고를 봐. 뒤에 수주 좀 봐. 그지 라고 봐. 두 스탐 제 되지. 봐. 라고 티스냐? 간 대수리 다스가름. 그냥 라고 그지 방과 두 자절 때 볼로 티스냐. 그냥 다스가름 요 말에 있니? 칼리스나 라고 그 꿈 돼 돼요 봐.
1: 아. 곧
0: 다스가름 수 말에. 어 두 스릴.
1: 딸 어 쇼초 수르 봐.
0: 로투스. 어제 라고 투 부디.
1: 딱 디투 쇼르 봐.
0: 다야
1: 근데 제제 제 너고 지고 와 봐.
0: 지금 말에 그 칼리스나 라고 꿈 제 자대 봐.
1: 어
0: 로그 저거 콩 취비 소리 제 지금 말에.
1: 네세 안 개랑 개랑 단단 저 젠도 나로레 볼로냐 테스 다 쿵초르스라 오디 토슈 체 리드완라
0: 제제제
1: 아니 오디 개랄이야야 데 강제스러 데 냠주시야 케이나
0: 다 드뉴도 스케듀 잠바 땅아랑 은에 샤스나 볼로치네 체야가부유 땅아랑 저 강백이 카티 야게션에 주지스 오마레
1: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오마레 다디 진행하는 대가부르체
1: 네세길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스
0: 오 마우스 시파
1: 디텐델야 스윈나
0: 다디 볼로니스 루네스 거레
1: 데프가니
0: 데프가니 다가라
1: 당가라
0: 오 미지게 다 나랑스 볼로 젠두질라 차샤함나 되주곰 감 급주 타마 여바 감 급주 타마 테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오데 샤지즈와 수고레 tati bolo di yang ko yinji minji gangbe shugu marwa yang gobor shunne jiburwa tanga rang sui touchu shugu rwa ode gobor shunne tikul de kunye nyi zigirwa bolo nyi lu shunne shaji zewa siri
1: nese gila ani gozu shuwa si tanga zu choumen chousu shugu rwa
0: oh zhe zhe
1: di kende la sigi yuna
0: gozu shuwa si na ta jigi jigi luk shuwe gejo tanga rang sui na di shuwa fang gui sumare
1: zhe zhe zhe
0: fang gui shuyu su na an fang gui che su na bolo di de sha je dine mi jige shuya ode shuzu shuwa si nge suwa
1: le se ta xian na gelan street zhen du na lo le xian ji bu sta cai pan shu ba ma che da se che san de ke rai na
0: le se ta ta ta ta pa du chu zhong zhen du yin ne ji ta ngang su xiao zu sai su ma le xiao zu sai yin ne ji de ge cha san lan da ma che da se ji gan jie ram ju
1: le se ta xian na se che di huang pai shu ba se che di ken de che che re yin na la
0: ta se che di ta ti si wo le de ngang su gan zu jie yang bu lu lakwe kaabe suni di chee suna
1: tan yang
0: koo di si tsuguri
1: serje
0: di jiri, di jik chee dine nga rang tsui tatan ki kongli shubi nishin chan chu gangba chi la dang chee oo di la jik jiri dine polu susu gangba mebe di wala, nezu wala, mi shengi begya di wala hoja tiba jik yang jime na jik zuk su zuji ke shee oo di di jiri, serje jiri
1: taku
0: gang zu chee di shee warwa yang mambi dangba suru di chee suna yang serje jiri
1: マチェスの紅牌出るわ。マチェジェンの乱さん破局れるわ。で、破局れ。だって、これで提携差し、これ点点加やまれ。これですね、マチェジェスの別備差で。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0: kong ngaran chu yu te chendu mangu chila ta ko yede ngaran chu shenjiba shiba yede cheje shenjiba shibe ngaran chu shenjiba zo de o nin zhen zhe che xia rang ge hen zhe ta ju qing yin bas ma zi zhe du zhen ba an shenjiba xine de de da zhu de
1: da se da xian ne ge lan ke ra bo lu lu ya mang bu shi ba la an zi sen nam cha ge jing xue jiang xu ba di to bi ya ge zhe wa yin na la
0: ta ming yan cha zhe wa yue la
1: da
0: mi xi ti kong de zu zhen du de ye de du zhen ba bo lu quan dong jie 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le singi khonzo tang anzu cha sha sna mid yun nam bia ki bolu jendu din du zaba ta kya ga sna shao na shu ru ba
1: shao chang zaba
0: shao chang le ta yiwa chok du jore ming nga nam ba yore mid yun nam ba jore mi ge nam ba je yore
1: a le a ne tu gun ta chang sa de mi khse ne
0: mi chuk ji re the
1: mi chuk ji la
0: mi chuk ji re
1: a le le
0: mi chuk ji tu zaba ta ya ma mi ji du zaba yin ji mi ji xian ji ba le gu re
1: 我这第一张墙上面，哦，第二个月就第一张就讲过了，那就当我让说大长城什么的，他摘了切的，没就自己就觉得，我第一阶段怎么，我让说第二大长城还种死的，我第一张就看三百七了，不是？啊，其中第二阶段是切米长切，是别开发开云南了。第二个选择香蕉出售了，如果第二呢，嗯，水果菠萝。
0: 肉，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哦，都是都吃点什么呗？哦，到底， 上半场打下半场。
1: 那是。
0: 但俺们说的，恰恰恰恰说呢，冠军、季军、亚军，他第一场呢，俺他们你不送不输了。但俺们说，他们三个他们之前，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全都接差别接不接，接单忙去，俺送不得，洗不得，这个吧。他
1: 电
0: 脑那送不得东西就怎么，光俺送不赢是吧？他洗不得，接单忙去个，在这里，这个做强个体，
1: 培
0: 养的这个做强个体，优秀组织强盛的这一类。
1: 那是。
0: 好了。
1: 下面提提最难个那是你们到杨家儿光去不是难去，这个名字看了，老重视难的。
2: 菠萝鹰吧，
3: 球迷。
4: 菠萝鹰吧。球迷
3: Taryuba 边裁
4: Taryuba 边裁
3: 更去东瓦铲球
4: 更去东瓦铲球
3: Surbor 角球
4: Surbor 角球
3: 古祖修瓦球门球
4: 古祖修瓦球门球
3: 修库波罗香蕉球
4: 修库波罗香蕉球
3: 国修瓦头球
4: 国修瓦头球
3: 波罗尼尔切控球率
4: 波罗尼尔切控球率
3: 夏季季瓦帽子戏法
4: 夏季季瓦帽子戏法
3: 森雨烈叠吧爆冷
4: 森雨烈叠吧爆冷
1: 怎么能给推荐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제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농민 대탄로 송접치

0: 야야 잘라 먹고 되게 기네 왜 숨게 한 곳 기신샤 디테네 장게 젠조기 한 곳이네 려모도 숨고르다
1: 야야 디콜 라게가 시위 총다 님도 뭐지 야디 님지 지도 맵 차베지라 자저 맵 차유 숨기 쓰고도 디코네 랑게 슈술 가비 니시주 니네네 모두 마치야디 랑스 동 럼부터라 동냥무에 삼주

0: 지겨울라
1: 내가 가르유
2: 텐제주위 남자디 사와공마 죽지 마시비 제자 계란게 예군 좀디 뜹디도 하나죠
1: 디관녀랄 뭐지지비바 디마체 남장기 냠베지비 장우 라톱든지 그때데
2: 마리지겨울라 참고시는 디데스지 니바라슈세 캉부디 카창드시 로몽구 니므메자 바라 춘피나스나샤 디고르 키랑게 모어수야 모르딩 하나자 디무게 콜라 베메랑게 샤슈세비 탄데 니에삼바 칼로드 제베 캉부시 묘토로 신 섬추
1: 랑바바 응네 파체 딘데 망라
2: 디고르 키랑게 된다 주베지르 나 응위는 유시시
1: 제 니랑 켈림이 이네 남자디네 알레 켑산스키 람추 장암자 사건 이제 그제 있나?
2: 이제 기나가 나 이치 못구해. 니 소고 오다니 기나고 오던 맛이.
1: 왜고? 남자들 나가라 쓰지. 우리 장모니 환조기 반왕기 주시털 담지. 라고스 레미님 소자. 남자의 피리 그제 이미 신세를 와. 미야는 시에 니 지금 장나 유머 말아 씨 맛이.
2: 지는 니 발라 강부 녀야디.
1: 장발라 변명랑 진 좀 맛이. 퍼스 두르 제발 할도 아. 喂 용아 씨에스 지게풀아가 양아 체기 장게 예습체치니 손도 속이 쓸렵다 왜고 니아라 알케림디 랑텐테체지 알케림디 랑텐테체지 알케림디 랑텐테체지 이내 랑 잡아서야 주의진조 내가 너무 마셔는 것이 나 공주 사시오디 니 니에 잘라라 삼단지 대야디
2: 니에 기란 아우스트루리아 주두니 로보체지 대비 단다 아이다이 기란지니 하치 예비시 니에 더도 기란지 자로 주제 대유 기란 그 뒤로 밥주뇨 이내 기란가 나 디제나 하리나
1: 랑 리로치야 토타마도 요마시 파주천다 아이다 능시 마다 군이게 남장치도 제시 시작하셔야지 계속 로야 쇼티니 니 군이 야스이지 이네자 라니 제일 마장미나 수상 고스지 수수수수 야마스야지 나키시디 립존 극시

0: 가채소 코드리 켄제 남자 야메 차르스기
1: 지게 줄라게 지게 반라 비제 페리 링자 요노 고샤 탄데 주제디제 콩게 삼르큐노 고 유규마지
0: 아
2: 아주 소중히게 냠저 도스베 남자 카치 타마디 보만 자샤 탄도 코나니 슈메자 나라주 레게 토레레 키와 마리 보만게 지게 반라게 조담 카스칼 시에게 유브자
0: 지게 줄라게 공 근데 시고 시에 지게 반라게 고레 김도 동부시베 코급지 제마 남치
1: Feeling the summer of the Guyana, Horan Sam Duguina, Sushi.

0: 이게 야 클린다 클린다 클리지
1: 그러니 외중세로 용봐 유골 용봐
0: 미세야다 유골이가 용피
1: 유골 용봐
0: 미세야다 유골이가 용피 칠로를 규른 불에 뭐죠 나가로다 주변 마세 레글레 맵차스 그디다 뒤제 칠로 거지 체니 고양야 체중 마르베 수천
1: 요요요 고양야 그제 친구들이 다그란 지시 시우송 니스나 셰초시 용도에 단다 가바유 메시기 메바
0: 장게 시위송 조세 사시카 셰시 니스 스그도
1: 샴라 가바세가 좋아
0: 장정 되위 베사자 조
1: 카리나
0: 키니 초고체 셈부튜데 유자 장정 되위 베사자 시위송 딘데 주고시
1: 자

0: 미도 중국디 수수수구가 다 대비나 수수배수치도 대외 호심체다 차례대비쇼시
1: 으지 람포모 루중기 스프딘제 유비니엔 심으중아
0: 하 대야 편수 서브사 가로알 카르메네 니에 커섭 젠당시부
2: 타링아 시위송쇼 지이 야야 디야 랑 균지리다
3: 미미 고페가라 랑 중유여르바 인지 비게 저도에
0: 어제 띵아 주식에 팔라 미캬 유사 셰프시 마세
2: 마세 가리
0: 탄다 지도 그 탐구지라 다르소 시라치기
3: 가세야
0: 셰술디 티푸시라 도사 칸다 가로 비게 친제 친쇼디 키니 탐구디 북스 겹다가 뒤나미야 같이 말쓰기
1: 디즈 유고와 고고 타야시
0: 알라
1: 종이 장애 과 체내 대 종이다
0: 嗯嗯，
1: 卡丘老师，
0: 谁要忙吃下？

0: 딩에 계란소 세야기 중국계 세장 못듯이 샤샤제 지도제 놀람 데이터 상무별람 점찍이
1: 집에 왜 계시디 제이나 안주디게게 로시 습지게 도다쇼도
2: 나이만 람치기와가 중국이
0: 말람치래 기회야 맵자 뭔가 예보다 틱마르다
1: 喂，进来几位妹子？俺还有什么要说的？俺当初是嫉妒，俺让爹堂大爹了，悄悄离住这边门廊隔壁。
0: 喂，多谢。
1: 他记住的。
0: 呀，
1: 他见了。

0: 수 있어 나게. 수업도 수.
1: 얘 놓으셔. 얘 놓으셔.
2: 지유. 계속 나라니 님도 대토비나. 네 싸움에 숨어지 자유를 찢어. 네는 네 중국 사지에 버릴게. 디네. 디네 이시알시. 디지를 유럽지. 밀렐시. 디네 에브르갈시. 나라니 지디디 춥춥시기. 디네 녜자 쯤블링키 윤줄 따가치. 계시 나라니 징무토비나. 장가 아무도 맞지 아. 그분아 도와 용비나. 녜라 좋아 기게 되이메다. 가비 요메. 싱그지 봐. 계시 녜자 시라 쳔비나. 나란 카바 기비용이. 말리 맞지 아. 카이스나 급지. 마르초고 데비나 막고 배스르스도. 장비실 마대시르마. 오늘 교화 심부 심배스르스도라. 그분아 람노티베 존나제 차용기 산로티피아 녀랑 카쿠스에마요 녀카세세제 야가촌에 기시에죠 링즈유 계싱아라니 타무데 징무토비니 상게 안 나오 마담디지 큐노마치아 카인스 나가 잔우네 카비유 문에 가볼게요.
3: 수천, 다시 뒤사지 뒤뜸 규디 문에 리샤. 야주들은 런니게 가베 미디 명표비이나. 야주디 소소 남네 딩기. 능이니 라리안 토스.

0: 진짜 랑게 같이 이 레고 구치숨
1: 레고 구치숨 아무나 총가시 로다 님의 띵행원의 셈니 개심시라히 띵웨이나 몰라게 아무나 총가 당로 칭시 이내 탄도 몰라 총자 지적에 아무나 송겹체니 로다 지적에 아무나 총가 당로 칭시

0: 이듯이 미드레다 저 와치 와치나 나키나 소리 경고시
1: 딜랭에 신고 나니 매 앞상세 자체 들어 봐 하던 호다 냠레지 고 희시 단단 안 수다 냠레지 앞이비 신다다 냠레지 수요 마시
2: 딜랭에 친구 용마지 라심 상차제 용마지
0: 고고던데 쉬고시
2: 이내가 필링다 보마르 외홍다 저와치 뉴유베 미디지 니 미디 규무유 마세 된다디 녜긴게 쳬브리라 녜주저다 저와 요지 녜긴 저 로고친 뒤도 나 친구 이나 문에 삼슈지 나 이시시다
3: 왜 나 저디 장디게 난지 쓰스와
2: 당당아 레고 슈제 레어케미도 다들 자주 야고시 비초우지
3: 디제
2: 기블라 롱게트 오브 다 차리샤 왜 저거 쓰다
3: 영아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싱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징 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딘치비 세코라라 준비 워자라 임바라치

윤촌 담제 정중 송급 교육이 뭐지 기규 기감 고려 리조에다 기감 지신 조정 태라 뉴미리바 개인식 대비 체제 팀인 디루 군제 지시배 나가르츠 쿠인디니 자자게 나발레 용수 쪽디 콘조의 냠교를 퇴비 네게 담제 쿠인디니 위슈 세구이키 난가라 치우 이도 원화 시에 두 교로와 체크

테다라 머추 원예비 담제 기가 말라기 약토 약제도 겨르네 나우 추균 텔레 기도기 베 바신토 다와 주지 퇴수 시블리에 청롱 당원 퇴 윤청 체제의 흉세 대외 천생티 가르도토 줄신 태야 최제 레고로 오기 셔스도 정의 워도 차조뒤 차세 체우에 세우추 낭토 제 더머 셰베 실수식 춥기에 대다 당 춤춤 도낭신 정신 훈주기 교제 응업시시 최제 타 롱균 세주제기 조외 워도 대례 넘버 7이기 균도 응용

Rajini, socha, yatsen jenshiri. Rajini, palangi che minbara. Koni palang tsengong ki relu ki rik pepe konsu doge yuebe, yewe tonne, chengui ki zue ta, nyebu yuebe na, tseri ke konsu kola, zue lang shebe minya da yue. Zabu yue. Timin ku, raju kuku yip te, kola, zue reku, che gyan byukhen yue. Rajini, zemlin toge yungyep to kelin chebe, zaje soja ki che shishi. Zhongoro, 계급기 림바 탕부 송경 소자게 제수 담 유해진 조유토 대조명라 쯤냐 제죄진 조유기 게노로 속자이 야르고 퇴수 상간 멤베 동보로 로마사바 뷰발레 지린기 교주로 수주 민용화식 가는 총계 상간 멤베 동보니 Rajitsu gashu chebe seriti yinxing. Top chewe lupon te gangwo ki ngonzi nam nangmedu danne. Sosu gawwe janglu nam nyop topgi yue. Rajini, chilin kwe ki soja cheche shishi. Te bongbe paratu subwe toze la limi gyadan chunne gyadan nishu para simbata. Puru ki subwe jize la donggi shibgi zam singi yue. Timi subwe toze la mi nyi zam simbata. 지제라 뛴직 세바양게 수입 대도부니 자제이 초조의 낭토 틀몸만인 바시시 자제니 이시야 코나르 유에베 켄덴 소자시 레티 중그 후눕 참타 녹장 대신 네발라타 죽바 야가라 바르마체스 켑히 계절 체육이 내서 미래의 왕기 자기의 리규 폐바 시부티 혼의 장외수 초대 체증 수봉야 총원에 체외 바라 포교로 총유해라 본도야 낚시의 체선에 가르시의 체외 바라 균도 총유해 진리자기의 수득 체조 이마타 본도야 남바라 짜슈시 대나 뿌리시 자기의 부세르시의 죄기유 진리 리규토 롱진기 나바 체싱 리토라 양서부여 자진이 차도 양서토도 조규 체규로 창부 예배 칸다라 차도 토토 수부주서시 예친 그 대로수 제토기여 테마세 속도 침부 대야 돈용수 내디 양서네 마서그메 슈케 니세르 워도 자제이 르부 세르도 지도 응언네 진리 리규기 이도 왕오베 냠낭 시토 교르헤 미드윈키 타루케베 자제 춘조 테라 본도 세르부 야자미야 통유 메바라 코니 깨드니 르부 캄도시 Wenyang koba chanlong zhoba tan duenye, kwe bondo gyundo chenye. Tara pame bondo ta zhawara gyugi yue.

0: 자세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자기 교대기 권에 초대 체징 뒤주 민주 와라 교대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상 제네 제구백이 김상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유 쾌공 지도 내비 김규 소소 바르토 초보시 초징 지차라 고차 니주네 숨주 파시 예르디 급수 시네 초보래 돕치위 교소식 주기규 세리타 기베 튼토 자기 부스르키 로드랑에 와침부 주슈 좀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직베 므네 죄나 창장키 내보와 셰브디시 제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섬 기지답수 김규규 관에 모자 초유베 람도 체디 소와 렉주 치기유 대신 최고 체유의 대수 대낭토 조그적이유 Yertu, Treze Parvata Dune, Ridu Totu, Sesurumwe, Zishin Namja, Nyugu Pugutsu Yula. Rajayi, Sabab Toze Mi, Nedon Nigi Yen Simbe, Lugab Nalin Chetu, Gomne Seshin, Suju Mawe, Mwaza Suibata, Loma Saba, Sagyubashi. Dundu Su, Ridu Namshi, Treze, Tugi Maracha Joshin, Zadan Zishin Namja, 你着心血根据马祖狂了日记以金藏前年四部马萨拉内部个月经塞苏萨罗南定记月根据塞苏荣为塞里马部免去日记以养家日记超苏内部起月四部托在没切东结局年年东帕尔基罗格塔罗旋北面距离南图 Shekzi Duyubi Lugub Junxin Loki Xingba Ta Ngozhe Se Ne Chone La Kouwe Mathe Nuce Kisip Chigyu Rengjung Kam Chenbu Loji Ki Tuzu Ti Ji Yara Dungun Che Tuzi Shiru Ye Yue Jing Tuzi Namshi Ki Gyuruwe Zixin Zemin Na Zo La Chone Ki Gugu Zemin Na Zo Kodun Che Jing Se Su Zixin Kona Dian Xinbi Raji Yi
1: 推进民主委员能去执行的解决民主委员的协定内部前景。出具总学他，出完新学期执行的当不前呢，三数就个预示。日头帮在托他，南市的精灵提醒长途托接康斯康途，关注自动耳机能下月。
0: 양구, 나의 진리 리규 대야, 관주 제동라, 방부 체육.

지야라 된잠수 따도 장자 제주 바다 공기 습업 수지 미 책도 얘기 되면 나 제도 동체 정부 샤다 계유에 경진에 대두 동제라 장기 민연배 코드 망부식 내 제와타 자신 되니 zemlin togi che za che we xing zhi di xing kong tong shi kong tong de kong lian zhe xing zhi cheng gong ki sa lu dong rin di ni gar to ki zhe bu dong yu ba ta su yin ni xiok zhe jian ni nan pam ju gen ki po ren gar bu ta zha la ti mi zhong gui kian dian xing zhi xi yin be te na nup ju ki zi xing ken wan cui xing te la zhong gui po ren xing xi si ge yue sui si ri ne wei chung xiong ta 우리 포장 가르비의 뒤인토 미드브 람네 대조 제배 제수 제시도 대비 신공동 티리 딱도 통교해 원자 미츠 마시바 시라 리기 신진들이 중국 우유주 세계 기지롱크 카제수마도 계절음해도 장자 제기지우 바드공 공동 리고토 산예 총우의 지진 개등 업주의 신공동 나제니 명아라 시도 총우의 나네 rikki kongtong gezara tushu chungwe sajiga chayshi shi. Shibse tuenpo dita ta, ya yun chenpyu rikki kongtong dita, yun diru mato xian tu tong gwenpo shi. Xin kongtong ni, tangde paru tu gezara tuba teni le labo shi ma shi. Sakara turub chi ma ta, sadu sunbe tu su tinga gegeb ngang ni zemlin sikwe kansara gezara chungwe. Wengya, Sadyu Shibe Kyarum Turib Su, Xin Kongdong Ni, Zemli Sajo Xiantu, Ngajira, Zadong Su, Soma Shi. Zhangjia Jiegi Ru, Bada Gong Ki, Qiandong Ta, Hubi Lunu Ki Rilong Tangshuang Ta, Cho Xi Riwi Goro We, Kui Gong Su. Sadyu Shibe Kyarum Ki, Tegara Legyun Po Me Jing. Kiandian Ki, Sangam Chiu Yip Ki, Dui Jie Ki, Tianjia Xie Ta, Rengjung Kuryu Libi Wo Tu. 신공동디니 리그위도 항상 배망 계좌라 총회 신공동 계좌라 고려태 자기엔 토비 유협에 야양배 사공수 니세 수연에 계좌라 용텀에 락바로 두 서브마세 쿠이토 신공동기 로마 니세 태배 동부의 예가타 로마남 금시태조 뜻레버시라 장자지의 공동 리그위도 로코모로 모진 체싱 넘시 전장 묘부 예배 신공동 디니 리그위토 자와 초토바 초기 로레 다왕아버니 신공동 기메도 세배 투지히 신공동 기메도라 더머 메배 미수 균동원 젠배 더머 테니 메도 펑짐기 친동 테시 신 공동기 치동 때문에 대달아 임바타 디 신기 기베 람로 용주 테라 누버 개체부 되기게 신 공동기 로마남 용수 캄하체 공토 치동 때문에 정구시 장노버타 부신츠 대조로 지대 강양해 매도 시에베 투수립디 치동 때문에 용소 가버로 규조라 무슨 코르제야 치루 쪽이게 치동 용기 때문에 매서 티 카고네 부생이 이완 초벌 체디 세주로 체주로 루지 체기에 치동 때문에 뉴브 신식니 세주 송접 체기 되시 장자제니 자제르 법규 예비 매도 시에베 퇴수 차범망부 법규 유발 된 신 공동기 세두 냠 신부시 유발다 치동 때문에 디수니 체도 시타 자와라 매도라 차베 륜피도베 송접 체도 나오의 지신기 루리니 소자타 미리리 셴바 자와니 메바타 텐기차라 로다라 기급타 서구 민용와 시에키

사주 상황의 윤디로 자동 조례 예외 소자 마부식 소대 제기 예지 나글니 대체시시 나글니 라웨 제기 속도 충실기 제시 이마타 대 탑주 뉴쇼타 전주 독수자 중 샘부유 치료 유법타 참조 용체라 손에 그 투연도 참된 제배 능력 충이 왕기 나라나 장난의 왕후에 초덕타 최저기 특세 대유 직직배 닝가타 체투 나라 포리기 약의 체와 디니니 라즈 개진시시 리다티 체외 증제라 리미 주점신 왠야 태야 기베 투지링 파주로 왕자 쯔레 집에 퇴수 직직바르마도 배주 침이도 침 대 젠세라 카데 조미도 나제난키 젠센 동자 젠초타 동도 용투 로고 총신 도순 체외 나레 증치 테니 고베 레지 체슈 테라 교류 나레 미세 타 나세니 신도 깨부 유더 예고르기 최고의 참아짬이야 남세 시도 용투 그 펑교 타 총대기 뉴제야 신도 경부 유배 빠져 타오베 깜부니 타 사신 체외 미국 시불레 양식 퇴비 최저 제도 나글니 캐리아나 가오베 소자시기바타 콘조로 네 땡게시 메베 교수직메 타나 나게 교수니 이나야 세타 르추 춘추디게네 유진부 소메네야 코베 캐르도기 소와라 르신히 웬냥 코베 경유릉앙 최조기 뉴제 콘도 취메 Terdien, kobe tuzui mangche wa chakdui jamu du kebne dhubam, yana dongdong cengzin chue tu yimne dhugugihye. Kobe lubu zubjin, nage shikshiki ganla, ser zubzubjik zheyue la. Gedeng tu, tili sechacha yuebe. Tida ni, kwa ta, nyegorgi kuryo ni, shijik zhe su yon tu. Nagla ni, masi nagzhuwe ki kechu kenshi yin rung. Tuyung omara, kwanzu ta chiru pari ki jiri ti pari chenyo me. Zhangjia jie ki bada gong rigui tu. Nagle jie xu tu, le zi chima kagyu yu. Pari da cui tu, nangzai ni xindu gya chiwa si yu rung. Tuyung tu, kasa kang tu, nagle chime kyeb yu. La pu, chubi tsam ki diwa yu se cha xe ti ni, le zi chilu chi se menu yin xing. Naglara, Pomu Pianchun Rizu Porowe Kechu Dian Yubata. Lezi Chime, Puri Tamuri Jigbe Pala Sumbu Misuwe Kechu Yu. Tidang Chibji, Lezi Chilue Chiju Teya, Puri Ki, Muri Loga Choje Tu, Tepsi Dungu Chishi. Wengya, Lezi Chime, Naglara, Chagu Mabu Soye. Kanyisna, Geja Chiewe, Chu Chishin Mabu Shigi Nang, Lezi Choda Du Yuebe. Lezi Tini, Kongdan Towe, Jordi Gubji Chabara Dien Zemlin Kyo Yongki Zajie Gubji Diri Chudu Chigu Yuebe Nagla Choni Nagzhuye Tu Yipsi Kipsi Meiwara Kyoro Tidara Gigab Rengjung Songyom Nanjie Ki Nagle Songyob Rinpati Dongla Zhonyen Ki Nang Tu Chu Yuejin Zhongkyu Ka Tangbu Gigab Rinpe Rengjung Songyob Kuishi Yime Mwen Zhangjia Jie Ki Ryu Bada Gong Rengjung Songyob Kuiki 뒤미로 숨죄 링토 각동기 숨접 제답다 지신 속전남 정중캄낭토 칠려 제배 제답 배원래 네가르니 속자 망다 지키 가디 김시수교 땡기 차라 나르니 장자 제기주 빠도공기 나기 포로 나리야 깊신격배 초와라 르지 총기 나제 낭토 강가 큰기 권니 가디 초바르 르규르 가오베 심제디리 남시간 주의 명어로 라리아 토베 님식 샤르시규 역지시 차세로 참여를 도제 대주 기베 드림 15 지차라 동구 용수 담배 신공 뒤로 줍시히 듄탱 지메 시베 멜로그리 제나무

0: 심중고모 예유니 소치 강사랑도 송주 가디르
1: 자기다 야 귀시 기다 기다
0: 저시 드드 줍지 무섭히 직상 보자 지배 시바즈
1: 저스틸리 저스틸리
0: 드미 외타 초유 시베키 방매 류심 디웨 뉴 교진 방맹에도 리상 부서중 부재코나 시리 배무시
1: 됐으리 됐으리 됐으리
0: 은다 마르보 방맹 류라 주 디링내딜 자시 두구종
1: 됐으리 됐으리
0: 두슈지와 수탄 오마신 조기소와 러갸토발쇼
1: 됐으리 됐으리
0: Talo Ninji Sabin Tabayi Dusan Jigbe Bao Chungbar Sho Shamla Pangme Dimji Chiri Jegji
2: Banjita Misama Yori

0: 야
1: 교수 대신 교노비
0: 교노비
2: 어 영춘 씨 영춘 씨 정말 영다
1: 당시 주부 장내포 제포 냠마 마르보 추탄시 총대 제장 키니 초라야 등유 롱추 중심 교노비
2: 영수 영수
3: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영수

0: 真是的，可是无语，真是的。要别的，要别的。
1: 抱歉呐。可是无语，真是的。要别的，要别的。
2: 抱歉呐。
1: 玉米最起来，给几不菜个配不起啥，工资搞不起来几个。
0: 我特地入盘菜呀，给两个几不提钱多，官方上总用笔。狗肉特地干给，糖都入卡些几，肯定是用不着了。
1: 我做手里给不盘乎些，手里入钱不出要些，盘乎给不，不送到泡沫机给。不给吧，入盘的，不进啊。
0: 瑞兰，破穷啊，瑞雷斯达不是。破没买吧，瑞中达，差没买吧，瑞里，瑞乌达，这只是不要些。接了，瑞出不得，我做手里个瑞钱不出，不给不行。先盘了。既然我做手里个没给的了，
3: 你把那个兄弟那个，让了手里个车给我送牛去。你也上吧，其实他都光学有不起。
0: 你也没不再去洗头皮呢，点点装不起来用可惜。主任来了，道歉呢。
1: 先盘了，落笔把和修一下。 先盘了，既然我最看不你把自己的，别给没被取关游戏。 라바르도 고장하디 기랑을 박자 띵섭 시아토우시 우야기하지 디네 겹치시 공부가 겹이 있나 기랑기 시토우시
0: 고양기하지
1: 토스네 고양기 직대토 맞아 중국외 코코치는 판부면서야 계지도 있기시
4: 고양수고시럽이자와이아마예정소련식치喂喂阿拉古达库斯古啊可吃吧多斯呢让给拉姆学了第举乡了给阿古达阿妈第卡里别亏是让给钱的卡里
5: 장중부 닌지딤 제 체차브리 된다 줍스 다란 텐도 커튜브도 고녀이 봐 주의샤알 텐도 미차레 겹 주녀이 봐
1: 니차가 총수 올려나라 저와시라도 예상바 레드게 차선 조고 삼슈 아무랑 알랭 아무라 사도와
5: 카사네 주의샤알 도부시라 통수 나 텐도 경단은 용말다 중찬네 무둔 체브리라 주의샹바베 란로라 친샤 따라 샘즈 퀘스치라
1: 아마 니 신수 말에 샘나리 지유 당대니 디게가 주의
5: 교시
1: 아마 야줘
5: 아 야줘 러브 마시
6: 바바 바바
7: 바바
6: 바바
7: 니 로 영비
6: 영비 아 세이키라니 이는 요네 요브리 마구딘 제 키용자 갈증아 니 아메 칭아 바브랑러 니가 구우중아 대두다 디 나네 더베 제나지
8: 영아 영아
6: 디스 이제 소다 조심 부셔다 더도 디시 리간 르샤베 파그리 박시 말스 세비는 시부 열다
8: 원아 군이 칼라 이세 사저이 계란이 불 녀석이 봐줘 아 녀디가 제비제가 친구 또스고 아
6: 녀로부 제가
8: 먹어 먹어 먹어
7: 자
6: 줘

0: 이게 자들이 장매 거수슈 거수 사다르 슈다 양야이다
1: 장자 슈바 양미장 개 차간 위 제제 만주 후스 정신 꿀론치다 르바야
2: 양신
0: 와지 서비스 왜 준다 진다
3: 두스치 장자 양라 녜세 진이 셰오
0: 이다 강할 셰가 슈
3: 먹어 먹어 대란 제 셴 드리바 소초소 디리네소 기란스 응아 창자 쉐바 쯤호 나 간예세니 지바 간이스는가
4: 나 세소비 저와를 된다고 죽바 용비인다
3: 루티 여체 단들랑게 셰베 제시디 양야시 셴의 용도에
1: 오지 띵네르 차가 치도와 니에 덩기 차가 무저다스 러빈 르바야
5: 차예
0: 랑유르 치다 저메 야마시 차가 무저다 화제야지
3: 我呀，你先把牛啊！我是陆天邀请给谢不能行，是你让吃个牛仔去，是你爹月呗，来没场面，我才敢用的成真。吃个牛的，西皮卡长的，既然是大的拉起的的，看这多。
6: 我那吃个牛仔年多，
7: 我那吃个牛仔多。
6: 这年是呗，这是年
8: 好
6: 些
8: 是吧？
7: 张哥，姐姐
8: 想啥？你
7: 也给去推荐，
8: 搞钱很远，
7: 到今来推拉人是吧？
8: 没什么关系，娘你这边呢，起码做的零售等是吧？用不买表这边。
3: 我呀，咱们看看对啊，吃个牛这样的，你开点菜的难吃，一年年几十年的生意的，咱们吃个牛零三百几，我是给你说别着我宁白冷路嘞，用到多少桌的？我是天地给来取的，托着单呢用的呗。
8: 给这里专门要嘛的呗。
3: 这这个是我的。两个羊呗，两脚伸出的，两个牛菜了，接细些，到我松松那了，人不熟，平时多爱也我是的，过年这边安堂过的，怎么啥，我最近也找不到，你先不上面我搜搜哎。
7: 你走了是吧？
3: 听我托冷路的，你中部土狗等的，你三路过去。隔壁的，公司家中前辈个，接那个罗马场面，大理的有那了小个月不大，可怜苏里松下。现在给江浙团辈接了三批那人是吧？今年从平安出顿时，腾州的苏一妹场面通三车，前上中年七百冷路的，两千万个月不大，俺村民有的。没必要嘛，这上面两个前辈个，台湾胡尊啥子钱都上不去。看到上面，俺村两个日娃的，两个七十六中土白学个，苏建庄嘛这。十年来我走呢，前个月赚三百几，穷的七百冷路，我说六大千亿。接着说，俺村所在，两面送嘛的。
9: 来小伙子吧，有哪个活不去？
10: 忙做个节度人的扎什么多啊？别去塞塞顶顶的下，知道呀？
9: 这下
10: 对的。
9: 哦，签名。
10: 哟哟，
9: 签多少多？
10: 哟哦，对，
9: 签名花多少？多少？

0: 감사. 어, 등예 춘안 퇴자 공수이베.
1: 아, 제제제. 난조 중국 군대 총부이.
0: 중국이.
1: 아, 제제제.
0: 난조 민뉴 소차냐 세다. 초세 현다. 망니 제초기.
2: 아노.
0: 지단네. 사고 지면데 원소 구토.
3: 小姐.
1: 제제제. 공부켜놓으면 좀 키랑
3: 보여지. 小姐, 근도 챔부친다고.
2: 뭐나? 어. 광고다와니 죽신님 마시베. 탄도급도 레비네. 비유성보시.
3: 어제. 잔도스테 데비나 비르세무드웨.
2: 마진조 레메라 녀네 로주메. 마스터. 나다오메 정오제 꿈내야 집에 앙주부시. 이네 마타레 꿈드메 봐.
3: 에시샤.
2: 주네 집에 넘로스네. 로디부시. 나 비야나 리마시.
3: 아지 포모디나.
1: 레스. 낭다 먹어. 낭다 먹어.
4: 厂长杨了，你是去其他人年上学院？厂长来了，多少岁啊？小刘、小李，你们马上来的。那是，修的修的。你，想到了厂长的礼物公司一个古币，公司朝鲜古代。卡斯松语。其他礼物公司哪样可以呢？我努了，给允许我上去，所有物件子我是给允许，你是给免的。 진주 개나즈 쇼네 바제 오미야 투르다. 나 저기 켈레디 꾸머 딥코레 나 오네 가부 싶스도.
5: 장자양라. 키란데 제모 손다.
4: 어, 시다. 키라피지 로지나. 리미라자 팅에다지 니기 개주니. 나비라스 파르부시. 더블로 침부르다라. 니 샹라 키란 장자나 원조 제비.
5: 담모 손다 장자양라. 장자디 나 신 키란게 나로. 你也常常学不起钱的车吧？既然所在那里你们去修呗修过，你也既然兄弟学学，既然跟他都送送啊。我最所在偏这他车，你日来嘛对吧？也住过去，既然越呗修过，连没上面连个起头，点点火星车有的，我一起拿的。今晚我是所备着我点点压力要住着。你也想到些啥？你呢？等到今天给我们就学一。所备着我也跟学生嘛。
4: 다내송기랑기세교나소세장장양라기랑가르는거유 상례흥수를 예진조치유라 정조강부조다래 진조치유

0: 你最好想衡水。
1: 남자들이제차갈쳤어
0: 근기 오크게 카발리제 샤루이제 공시 주가미다민도사
1: 주가미민도세 디제체 아유 디콘 투스이게 셰사마르베
0: 제자 니콘도 카바만 우제빈이데 어 낭다 메스기 이네원서 리니켄민도
1: 주세단제 사고치스 친사브리 다야 님 송장브르바 디제 용마르다 캬가나 로바샤샤네 냐세송야기 투수 약슈디 유리
0: 你
1: 当然是个月俺这谈的切靠起来恰恰出现皮开裂擦擦俺这出个裂变是不这个气质出个裂变是不嗯俺是等我看你呢有年给等我买呗是是都是天天养家是大多用啊小妖你兄弟还是继续的天气继续啊常州了小妖 让给经济类公司的叫我找我写的可把写不写我昨天是出个三个七次来写了的能写啥不送啥可是这么结果起的也得随起度了
0: 老师给这钱差不多的
1: 我呢你随啥差不多学啊
0: 老师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아마 로용배.
1: 네 체스뉴유. 근데 희라니게 가부차 샤니에마치.
0: 야.
1: 디 유신 가르셰브레.
0: 야마 딩이랑아 쩨다. 디 아무라 다가 돼 아.
1: 유신 가르셰브레.
0: 恒水月仙了不可马达等到底阿姆让了仙罗么穷之前呢不过的今天要么多恒水山林达差不多这马起了天文月仙所有要我买一张不可要要马谁他的不可的给个买一张的卡死人 맹하게 엄치 응일 셰추 유엔 부계약의 책임 송면도 사 땡어 렌기 정식이 닝내유 암랑의 싱그리 계속 부계비는 닝슈 냠약 닝가 얼스도 대체신의 유엔 뇌게 말
1: 알레 제제 제 다시 아 흥수이
0: 오
2: 네 삼단차 나보고디기기인 흥수이 보디 니에 조아나로 구여게비라 닝요베 천하이두 꽈페민두
1: 유신 잠시네 수구교부지 계세보기 아치에도 닝가 체비나 아무나 큰제 쳐오래 닝셀 지 큰제 쓰죠오래 아
2: 엄지라게 직전에 닝가 요리 쓰는게 이내 가라지 대기대기 전에 다 가져 봐.
0: 어, 도스치. 아마 나오네 조유. 서비러 알아 나 고대여지. 님 가셔지네. 나 닝포르 슝트 슈바 조유. 아마라 야메는 게 이나르데게. 쇼리여 샹다도 제토르.
1: 용아, 용아.
0: 야. 여신. 어, 도스치. 된다디. 나 솔로레베 제 추도 제 쇼지. 아메 로바데지.
2: 흥수이, 흥수이.
1: 여신. 아무 로주메. 아메랄로고체오
2: 레스
0: 이다 봐봐 얘 밥이랑 가게
3: 이다 이다
4: 드린 연제 대단하 집에 아
0: 대단 개매 밥이랑 천사 따가 용비
4: 대단 연애 쉬었다 샘나냐 대우마지
0: 하, 오늘 된다 김에 돈도 바로랑 가게 인다.
4: 세. 아,
3: 나랑서 나 지금 미성사 계지 가르 연애 커도 쉬다 쉬다.
0: 봐봐, 디링하다 유엔 맹가르침이 유엔을 보고하샤.
3: 보고하샤.
0: 어.
3: 切上去，
0: 地矿了拿了点点呢，你不好下死了不你？对的，你上班吃不到，吃不着的嘛。月薪给五十钱，不得给我有事的。你看他前年你个命多，他爸不让个容器就是些。
3: 衡水，爸爸谈得上，钱卡不有平个月，可是没让我呢。
0: 爸爸，爸爸让个买些物呢，你也省那些平个月，倘托你省出钱呢。 나다 유엔 소아 뜻디 시계니 기부체 메시게 왔었죠. 나저 와 톱 개매.
3: 네 신기유. 네 신기유 신기유. 유엔 총대네 아마 처음.

0: 당 안군에 텁시 신다 민두. 밥랑 강아 로그체니 인치 유여시한 카드치로. 밥랑 삼돈다. 키스 유여시한러 니스 슬라가 채나. 은이 지마 근처치가.
1: 나래 보모 나래. 유응의 유. 고차고 싶지 여리. 센타 재배시고 줄도 걸던 그 마르다. 디스 상마 충돈네 아마 매사 재배리. 다 시행배 시행배.

야만 우든 제 동비. 야, 출시 돈다. 망고마 동스 니 러브 임보. 장튼다 시아이. 에, 장가 신중해. 암라게가 부고 방키 시스템 유성기 되다. 您怎么想的？你也疼得，不过婆姨呢，婆母姨呢，疼得心烦是。人们开始结果圆满，还看么事？吃完饭那随便呢，看个开心嘛是。你们可怎么瞧这送给？你让你歇一打，让你苦没你心给。衡水，张哥，俺那最好的上，是一个有心给，一年俺们拉个。你最近这下呀，人家亲戚这送个多，谈到苏瑞皮家也好亲张，上街俺打最乞求的。

0: 올레 감사 수이나 세 지켜보라 요령 혹시 재무 좋아 걔랑 쏜다라 나나서 간인 부 선사 뜸아 대 개요 마치 쏜다 레스 형아 또스네 재윤 지켜보라
1: 아 디수 상무 시샤 조린 전수 되다 군중 뒤에 민사샤 당도 군중 꼬아차 카지 촐라 조조치기 되다 야망 부딘 재민 용기 계속 통도 좀 못 비나 상무 촐라지 봐 은 배 싸지 경구법에 대상 가수도 와.
2: 년나유.
3: 년나래 보죠.
2: 년나유.
1: 대상 망부도.
3: 둘이 내라. 둘이 내라. 둘이 내라.
1: 걸치소.
3: 네주 제발하샤.
1: 네주 갈아도 잘쉬다.
3: 둘이 내라. 나저 나가 파무 회다. 지방님도 표시샤. 디고다. 네 총주네 쇠베. 파무 회다. 지바지게 지집 시장강함 자시라라 아주.
1: 자게 니 쇠다. 니엘 군중 내대 탁수시 대대랑 로보지오 차법 저도 교수로
4: 마시 띠띠띠 페이다 페이다 페이다 페이다 페이다 페이다 페이다
0: 지게 골라 예키랑 다단 할로비다 나래 다단 할로쇼 레스 니엘 디자 조스시다 니엘 니다 노메너 키랑게 니슈 나야디
1: 丁星这事吧是是是是是是常常衡水常无限呢俺俩听不堂不通的呢明显大大这个民都丧求就是这了我现在老忙不信咋下我现在就定我在这吧你我生病明啊接着可是可都写了搞不也谢谢胡了既然就过嘛去的你也看下去用啊
0: 지켜보라. 디고 순사 니니다 노메나 키랑게 유고트로신링다 서둘레링기 자소유유유.
1: 딘데스리 로카제나라 나다 지켜려라 총야고죠. 제자 초대다 초미 기튼고 서비체니 코드고 제람 차창부 소와삼초. 너니 워시제 로망 부족이. 자강에 시슈겁라 니서 고친요예.
0: 도스나 지켜보라. 나 니 추기 추기 순도. 내가 죽어 걸 못 쓴다. 여서 잠디 좋았습니다.
1: 야시 야시 야시.
0: 돈도 뒤치. 지난 거 쓰면 다지. 팅어 지난 게 차로 나부디. 얘 단도부터 지매. 이내
5: 추나 튼세러 와라.
0: 튼다 카지. 나 미치 죽어 다 제통마지.
1: 깨지든 대신에 좀 사다 주시야. 나 이치 매 없어요 뭐. 让 장장하다. 타제야 그 왕주 요거 좀. 자게 지식시에나 네 주나튼제라와디 비게 항상하시다고
0: 그런게 나 레헌셔리 규무여지
1: 지지지
0: 나 셔지 소사 지네 범네소 로마고디제나 시가 좀더 큰치메 그렇게도 되지 오야 다디고 쇼메 지게불라 긴다
5: 예 셔라게셔
0: 디리 키랄 숨시바 증인다 조보제체아 레게 투다 지마 송쇼지 용도엘
1: 아야
0: 레스 디리 키랄 조보제체아 니 한겨이 양자 한겨이

0: 不，老公这是看拉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看拉赢的。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줘
1: 플레즈 찌추가
2: 가나 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네 자진주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Kabar gyume t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영화 장윤고스바 나네줄 균도다야 히탑시 야구지요 잔인데도게
1: 고기다이나마시다 나니드미도라 니뉴베미도 야면은 영외서 기부기슈 야면은 나니 침재가는 도요
0: 감지답답도 고톱도게 여우지 다리 마저 제대 녀장을 집어마서 알고 이내 남주머 용의 탑시 매봐 녀 가즈네 상을 녀 부채매 야 레만 되다 녀게제 야구제 녀다
2: 오유순
0: 아
2: 턴도 요녀 미두가
0: 아 지금 잠자마지 턴덩이 니 데린 조져 봐 찬자 레라레 두수 거지
2: 자 되다 군중디기 동부갈 따지 미니 키마시 턴도 마고비네 주바 낭암자 라고추
0: 제자
2: 흥수게 모르고지 제살로 마시베
0: 답해진 리로이 길이
3: 왜
4: 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病。我这有

0: 저
1: 그래 조성
0: 돈도 탐에 축하시죠 우리
1: 용아 탐에 축하시지
0: 니에대는 딱딱한 대응미도 솔롱은 너무 개방이니까도 나라서 로초
1: 나 솔롱도 디데트 차 아유 탐에 축하시 따지에 디데 로초시
2: 저 레이홍시 레소
0: 몰라 키랑 심가 사회 너무 쉽지 다 룰루시 쇼 내가 된소 콘소이 치그리
3: 어허 nga kya su de kha che the me nga zu chu bu kya zu ga na ma de na kha ba zhong re a
4: nam xi ni sui wen de ta lu lu ma cha gu ang ju ji ba gao fei ti lin chi zu nga zu chong ji de na lu de zu zu bu chong mu sui tian jia le se zu xie ba ta bie gong kha ge ke biu guo sui le jun ya bu bi ro
5: ke jie su tong jie de xia ta de nam xi wen de de bie ni lu ma cha gu yo re si gi kha sa ne no jie le bi sa ba 이내 넘실 때다 할매 단다 치부매네 배드 너무 차샤 디마세 하고치에 겨우민두 나 총두네 겨우 잠을 살롱 충원자 디롱마 차고마 겨우 광경 아대 임부 세야부지
6: 흥수의 등기네 퇴인제 냐중관 유배 주부디 세가 친수 기승문의 롱마 겨우 인내 배사부지
7: 롱마가갑죠 루부도 주도 치샤 디리원다 만두 인구 정책 예고 됐어 제사 내줄라는 교도 연구 받다
5: 수신라 등교시 과 상무 제사 반등 야바 망치 수로 연배 가시
0: 예 양결로다 순라디게 규지 치가시고
8: 수신라
7: 어디
8: 수신라 배사샤
7: 이쪽 라소
8: 레헌 수이냐 좀 같이 샤
7: 이게 가서 가시면 돼
8: 하여 제다 야바 가시 배에 내가 제대 샤
7: 제요 마시 저거 다 가죠
5: 줘 대통
7: 줘
9: 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错，云不
7: 这些主席都表老兵的，从来买不下手。说起真来，你也追那天的。这，走，走，走。兄弟的，给你拿啊。听说你主干了幺马戏，俺们咱若叫着我来一个脚，忙做这做这些，若叫几几几。
9: 我那是不是说的给卡差不去？嘛是弄完给不着有账，生意做完的过没头呢，卡去吧。
10: 开心嘛是，顶俺这几位不是不？我是到这里么？这哪路差，送的唱歌也不就给不了，哪用啊？
9: 开嘛是，就是随便绕了一句。
10: 雅姐啊，
9: 有。
10: 玉鑫，海妹，让远别，那吃不当着去，让我那跟这轻松，让我那大妹，落地不起。嗯嗯，你能放心，你那俺也这么注意。嗯，啊。
9: 肯定的，天错了。
10: 来噻。玉鑫，玉鑫，玉鑫，上课轻松。
9: 我知道来了，送书过去不？玉鑫，我让你明个早，咱们三明个早还没，给抓起。嗯，明个早，明个清早的，咱们三明个早啊。
7: 有点让不起的。老刘，要说什么都说说吧，你连俺俩是没搞说。有嘛的，你工作你上学那么多，如果先不好了，说说话就能压力给压下来。你不好了，去。
11: 你去中国穿了新门装，没本没得过，没办法，还借不借？冷酒出去穿了新门装，有你不行，俺再丢七六油的。下面东西，兄弟俺没办法出门多，现在出不出去解决的，你这些留着呗，俺常站着吧。现在明天三百七了，俺都送过去，你干一的。
7: 玉仔，咱这关掉啊！
11: 有，你也不是给潘姐，咱们走里，用啊用啊，用不用？我回家，
7: 你要去。
8: 衡水，你俺都不行。
9: 我俩去，用出水的。
1: 你不是给发烟个气，你说罗勇啊？
3: 龙鹤，什么事情啦？
9: 跟着先走，你打死去。老有出些干啥？
1: 听着银子，
9: 都是些年没包。
1: 哟，
9: 杨龙虎兵的天
1: 哦，
9: 今年送你的，杨家姓的
1: 哟，
9: 今年送你的。
1: 我说不那么多，
9: 杨家姓的，今年送你的。
1: 我不那么多，
9: 老有出些的心是干啥？咱们谁要是买铅笔呢，没办法吧？钱掏出点。
3: 月仙，能打有马打，只有马人，点点都是前途人。
5: 你看哪块这多？
3: 天气冷，心里念佛，还唱些拍些假动作。
5: 你这钱都不收谁？
3: 衡水，
1: 衡水，衡水，你住不住？大少，乐不乐？先拆马家。
3: 啥用不是？
10: 那边你可有些交差些？
5: 내방암자나무줍제오금제오리나주
3: 진다린라그냥교수쇼다
11: 대매대매

0: 이제도
1: 이거는 양도비
0: 복된사 만자다 좀 감기 그만다 나치 차마 우퇴제 소리 내고도
1: 근데 봐라 은지야라 교타제나
0: 근육과 남산 섭지 답다니 능매서 이거죠 근육과 우기 내가 너무 쓰인 봐
2: 아이 엄지라 근데 쇼소 가르쳐 애 내 쏜다
0: 부고된 토스 얘네 니가 육사 교차 차먹고 쇼자 근육 꽈꽈 치봐 능미 쓰이 꿰죠
2: 엄지라 독스나 기란 그 수바 년쇼 미겹 돈을 지 봐
0: 빙안지 컨토 치기지 얘네 사실 제배 규즘 나라 뭐라 주문 신다 다 채는 니가 채 유자 삼륜 나 차지 유치라 삼자 면에 쓰이 꿰죠 나 뭐라 그 초코 대유에
3: 탄들리 머소
2: 예 예 민고요고 예 민고요고
4: 沙琴用语
0: 차상에 지지시 주면 차시 다니 요새 오단세 토나시 차다 지수된도 거지 선배 겹제 차고
2: 水中国兵肉组织还不及这一大闸蟹有多别出界经验处他们刚在马下古林界群战中亚洲部马列基吧阿最比卡谢季节一定要中国了我比得也没打到过我懂的马修的
5: 衡水管有人，但多马用不起。多米鱼呗，除了三百鱼之外，多米鱼呗，除了三百鱼之外。主持人，你快点点名，别管三百件东西啊。
6: 很多米呗，很多米呗，很多米呗，除了三百玉米多哎，很多米呗，很多米呗，除了三百玉米多哎，主持人，咱没事，咱连着。行了，咱们要紧了，面子已经管不起了，出不起血的大姐，我过。
3: 衡水，我是让这叫衡水菜还有的。有。

0: 토링 라 룽마 자베치 냐좀 상마 취케브지 상메 베즈니 셰브규 겐천 라다 초부 상마 감사케 토스 이네 겐천 라 쳔부 토르샤
1: 韩义士呢？俺海王乡登陆局书记所长，俺根据的钥匙。书记下来，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俺主意。 长战了，长战雷了。
0: 师父，阿妈，去找雷叔。
2: 衡水染他的心念有问题。
0: 阿妈，月线可这多？
2: 补了下去几个月人，可这钱也没好过么久。
0: 爸爸，我用药去查死，你还这么内疚老些？
3: 雷恒水，不论明年个啥样子的，明年个啥样子的，咱个新个月呗，咱个随便伢谁来借钱要嘛的呗，啊哈！你也婆母咱是最直接，大道爷我亲自来不依，咱个大道接他顶着是呗啊！让了九大爷呗，你让了钱我，凭什么？

0: 근데 주소.
1: 신도 간 디요나 편터 가려야지. 만주 신도 쇼고이 동부이는 만주 대비 신도의 신달에 야기 공연 신달에 토르르베.
0: 디디 이거 쇼. 상위 지기베 구제도.
1: 양아.
2: 이거 레무네. 띠웨 선교.
3: 니쿠샤. 근데 주소. 내가 친사.
2: 디리 닝포 청기
3: 고스부지 도스뉴 봐봐 바브라 니스 캡제 닝치슈드
2: 송구마디
4: 왜 송구 다 왔어야 돼 코텔라 로다리시 조르다 망구용 거사 송부 망구요 도고 제고 왔어도 봐
3: 조르다 스는 소스 거래
4: 더 담신에게 리싱금 애자 조르다 스나 닝쿠치니 닝쿠 마초치니 쓰고지
1: 아니 바브장겐 망고 차고도다
4: 디디인 거죠 바베 삼로 통스 단단나 즈이게크 니르시 마데바 야게 시부스투게 니로브조 마체비너 지류 티그르바 마시네 니 로브조 망스 체나 제마 키라니기 추비 제토그리 삼중아
0: 봐봐 바브랑게 송구다와러 닝콩위쇼 치니 망고열스기베
4: 디디 인거죠. 장게 신규배 당대 처음부터 실수해.
2: 중국이다. 퇴제 사바 장래 대바 점든나 슈유라.
0: 봐봐.
2: 대치 계지
0: 사브랑게 나로 훨씬 용도.
4: 피해다.
0: 송구다 와다. 님 공유조 제약이 계지 처진다 제시되게 새로 지는 용도에.
4: 사실 디디 낭다 먹어. 영아 된다든 얘 좁혀.
0: 너서.
5: 너.
0: 다등아 쇠 소비자 와나라. 도도냐 세카세도.
5: 냐종기 튕기시 규처담네소 리시라 라멘도 탄도 카치 도하메기 라세 심주칼 게브시 탄도 소 카숨드시탄토 몽에 생비
0: 도스시 니엘 계책 성부디겔라 냐세구쇼 카덴스르 네우로바 성부신다르 마스요 계치시체니 니세시 땡다스규리
5: 도스시 규리샤
0: 제다정라 진다원라 차례는 거 이베.
6: 어.
0: 다리 롱마 겹사. 나즈냐 좀 상마 취키샤. 제사. 네가 키나서 냐세 코드 제토면도. 고무 소쇼이. 이네 키나 스토르 됩나. 나즈 소저 교고 결수 칭리. 나 창자디 키란 켈린초. 제러 냐세 튕게 제토드. 키나서 공케 겹초. 다리 근데 수데 군습 제바 쓰기니.
6: 허시 딘제 마수다. 된다치 키란을 배산 제대미. 됐습니다. 정자리라, 딘저스리. 김나주의 양세 후두난 토구매와 인양한 주택의 조화기에 오르와 당시 정제도로 후보상계마도 소 후두 제토구민도
1: 이리스이 말이 허여지 용디제 소비근제 체비나
7: 허여지 승예디이너 마주고 고단 매마세 마주 총류계 가지
0: 예디에너 우코상계냐 세대 내두도 승비 호수이냐 좀 롱마가 키우
1: 你要先忙我的这肯定让你的走把罗姐追到街上去五口乡苏边上位第一款是的我最近要中去给他端街苏边保持一下的俺最终这通街忙我行不行一年年谁是的退去团队那苏边切图马里 참매신세르바 허유지기 소비자와 머신의 균침부여마시 냐종물의지유바차차네 투수튼튼나 소비치토마시
0: 도스터두 허유지스니에디 삼망우당샤 촘지스미야 주고삼시문도와 탄도체시 딜레체딘제도
7: 허유지스니에디 가르치지요래
0: 니쇠바치다 노메너 허유지기 폐진 송구다와러 닌공유조신에디스듀러 제지세제도
8: 인공위조스나 니가 요리대 리주추능위 망부르르다 계속이냐 세미뉴 서비치약라 세디 뒤쇠둔둔나라 응외솔 유토체 용보 잠이나

0: 상원의 셴나 스뮬레 대유끼리 계측 말이 단단한 게 개말리네 난 와서면도 네 돈도 팀은이 보다 숨버 씹어 상계 못해 맞아봐도 계측 특이
1: 알아 구다 팀은이 보다 숨버 씹으시다 럭 맞이 나 대비

0: 고마소 꾸르마나다 나레 노샤
1: 노샤에 가르노도
0: 니엘롭젠토르 조아메베 게시규오마시
1: 디제도 마리 랑게시에티조 롭첸다 조아큐니메 마리 니란치오 추두치스야기 죄스도디 카레
0: 무즈다 무즈케젠스 컨제지르스고시
1: 이네랑게 파르링 꽈르자세제데스 첸요가 랑게 아슈다 랑게 파르니 미크제지 즈유
0: 구제 파르니 게자 유베 무스케 젠치리 게라 니에 테스트 뉴유 디나라 콘 어리벤 조리리기 리케리스고샤 무네이 나니람나레 코네 시차제 화르 춤추기 뽑찬데도
1: 랑 화르 춤춤 전데도게
0: 어 게라 키랑게 안조 화르 춤춤 어링외제 베스웨리 소뉴유 미 갤럭시 인베 춤춤 진베 마세 제람제시
1: 俺做编剧这个家年老母亲我那些呢这两地套的月节俺谈不来呢给客户想听说是一年年上海解码华尔街中学生的学生的先牛月三秒接到给了学的俺才接来看的月声音开始一共这是平日事
2: 내린치아련게디
1: 용아 그 수위 오야 자료도 안 키워줍니다 야좋아
2: 예예예 좋아 마스터 생이핀이기 투미디 챈러 차르드 슈기 콩글로 규 오니 항상이란치 파링기 콩통시라는 거 유다 재산타지 콩 어리 투미석배 난기 개지민의 재지리 개지민은 진대지 아주 대다고 피드 라스인롭진 크리스티엔바 최실지 수지 매베
1: 뒤유그저 지유네 탁체이 나초롭젠디 축제 퇴배가로 라리다 튠자 다워자마세 디날 쇼비네 니에거 쇼이 나초롭조디게 어링위스케제다 냠뇨베리 샤초브디제 오네 고고 공부레
2: 냠뇨베리 샤디 오네 자와산 후지 이네 예스엠제 샤디 랍자 암자 랑지 레모 예바 데모 승비
1: 先生爷上吧我让子我学习这个老婆才了大我去个用这个的一年啊看出没就学生了我先吐米多一年给谁的老丁米多呢生意参加呢今天先到学习前的这个的看他广大推荐大你是不是有长让给车子要我时间能中心给谁吃没事了
2: 也很古龙相似啊。但这些连接过来你给你带到这次。但拿了喝了啥着着。<laughs>

0: 그저 잘 들어. 피다. 니네 피다.
1: 저는 고수구이다. 전기야 감사. 감사. 니가 어제 주구이 공안 주진다다. 공진다 군대리.
2: 아래. 계속은 무엇인지 가보시라죠. 난 주인조 차로 주구야 가리유나.
1: 딘제시이. 난 주진다게 근무 중요도도. 현재 원조 현직을 배.
2: 통망 안주 숨자 표정기 근무 바.
0: 개세무소 못해인다. 인다.
2: 못해서다.
1: 딘제시이. 난 주진다 근무 중요도도. 현재 원조 현직을 배.
2: 통망 안주 숨자 표정기 근무 반여와이.
3: 俺最担待看那座更为要我去，我最修图时。哦，俺最更为天了，更为看你们。现在看那座俺座更为怕你娃的，更为牛年怕了，有你这娃肯定有没有寄送的。那天的你也看了两个不巧，这娃的是开些几里业务时，糖果的王俊看的，差不多看几娃时，你不的平大的，朋友让你怕这娃时，送不的开价这娃时。 시부디 이등아 죽 좋았어.
4: 그랑게 드레스는 나베 톰스. 나 저디 기나저 이지 근데 처음에다. 왕주 근데 처음에 신데도.
5: 어, 이지 터치하디. 녀치 잡시다 하지. 이네거리 레라브리. 니는 기나츠 나 지속베 냠뉴다. 레게 준탈어 유응스나. 야멘 나저 기나저 끊으신 거 드시고. 두즈니 대신하러 기나저 나저 몇 준비는 나나저 저와 당고도 능신 왕주케다 접종해 차지.
2: 당시 여우시라 손스
6: 前几天那种工作 跟我们肯定是 我真的是有呢
2: 年前呢 居林派在电部有别 跟我们自己呢 也好生意 跟我们现在的马脚前的么多 国家古亚马里 其实那种 跟我们有所能用面呢 成为退不了有别的 居林派在电部有别 跟我们自己的 落电部有别马才 协商有事 你跟我们记了 到我孙子的事情 就不是那么多 도와줌나라 파르제 도슈 곰주구다 모츠구다 마슈 곰가다 모츠 추르샤 티링기 콘세디 곰구다 모츠 이르샤 제잔 키나즈 탄데 세비나 덴덴 키사 친부 요시 니에저와라 키나즈 근위디 신 생기
1: 저기지
6: 용아 전탕 유의
0: 루브조소 니에히조 모지시오 코 어르네페베 구쇼 차르더리 구쇼 차르더 다리기 중앙위세 점지 심주손디 어리 팀속베 제지리 경의 뉴유의 진로 녀송하는 차례는 거지라 뉴유의 계좌 유비 위세 키레 CF 속베 라다 지두부지 디리 나 주일랍자 정다롭진로 따고피우지 상매 거스 주시
7: 여보도
2: 도제나 상마 도제나 주위 나들이 견주 정달로 된다가 용자 가부시라초 견주 남대 상마 띵서부시라도 이내 네 견주 치와시되야유 삼시도다 계시 도도 된대 진얘기 근무 밝혀지라 정샤 여유 잡으시토비나 권주 냠레디 규릉부 규그집이야 견주 수련격바
3: 다치진이베샤인다고샤차더키랑게드나베치와디저처비시라도규규네더구이베미르레어머구스문드게케스여요즈니에치게더도덴데치니에기근외파괴와스셉이나미디스므나네팔괴와데이치시라유베다지미창메소소고고유자냠레치기요시딘제마드벨
2: 샹게야고시라시스 딩아고야게렌디인 나메보시라초 문에래야고 디스 경거치어 랑게 인게 야고시라게기 켄즈준단게 나 심규시라디에치 켄즈유장 중궁위제 마오바 시와예바신치 니에저와라 켄즈중제톱제 랍드튠베치라 북삼다 영니크바저거유메 삼르돈다 니에삼바 켄즈어리화르툼쇼라 여러체나생기 비기점링기 무세대내선자 겐즈 복삼다 듬바 문규치야기 고급적이시 现在花儿成熟了，有热情的生机，托见呢。
3: 托见呢，古些差的，给咱国家俺这什么点不协议？托见呢？
2: 开有嘛事，怎么抢嘛的？捏上了，老大去这样有。丁啊，花儿成熟的热白，跟我攀一位，前天当嘛谈不得意。丁爷替谁染了这个眼，成天牵手。
3: 爹咋去他去下？
2: 咋牵不是？给谁染猜不出呢？俺出来老大摘手。
3: 一年过小差的，光不看那么冲，俺陪伢开门。
2: 哦。上街拉这当妈的，俺这能用个是呗？
3: 别偷天是哎。
2: 他可是陈素琪也过去用啊。
3: 这的这。Liz，
2: 再见了。

0: 喂。阿雷，饭里困难做，天差数些。用啊，你啷么怎样个？今年老六结束啊，俺住院。
1: 阿姆拉，俺住院。
2: 上海从接近南京路那么的右边，各大青铜阶级居民出街，中国进入从一部暗淌不得。从下年龄看了，家眷民为主就批来买白，替你空中欣赏者。咱们领导的进入牛总看持续的连进进度不停，咱们领导去充实的更为牛总底部顶住浪的，任意了中国更为淌不得啥吧，恰不着浪接。咱们领导研究为中国党更为充满着拉党这位内聚的被遇不着。中国五在来的的人不多，因你其中绝土方面，咱们领用的缺乏其信誉。
3: 对对对对
4: 对对对
3: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4: 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5: 对对对对对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对
0: 对对对
2: 对对
0: 对对哎呀，钱龙啊，你还管不住你？
2: 嗯，他见了。
1: 罢了，罢了，罢了，罢了。
2: 炒股啥鬼不错，他见了。钱龙做跟着那样忙不如意的，一年俺听到开心不就？你别做个老体员工，小差都给，你还做不起坚持堂领导的，他见了。
0: 个小差都，其他点收入呢？俺想这边做啥把行业啥鬼不行，明了嘛也是有。
1: 看不是。
0: 个小差都。看人家晋安玉总看了，拍照很热血呢。
6: 看人家晋安玉总看了，拍照很热血呢。
1: 过生不熟悉，二里镇老看到这个名度，第一样子我来是经营生计。
6: 况且你过生不熟悉，第二里镇老玉总看到这个名度，光碟片也全部的是经营生计。
0: 哈哈，过小差的，看人家中国更为崇尚，
6: 看人家中国更为崇尚，我把很热血买轻松的。
1: 中国更为崇尚，对人全部有谁？过些邓小平给过些范二零了，更为急，恰当了那不是？第二节中国更为长着，更为长着，前学期切克里三句。
0: 年华对了，其他都还哪边落不起的天不是的？第一拉不着的，二里拉不着爬了，马扎还多了。
1: 工作甚至快不起来都，给各级更为那些呢，人均通过主卧电解电的有个嘛事，特别没了电解，工作甚至大十二个女把电过谁？二里老钱拿了，我再起来个老么长么，顶最显然有谁？康医生的工作六年前的苦干忙不有谁了，老总去学了七十三多钱，人生就过了过苦过有么谁？年三八开把钱收的利息，阿强强，东海那边老钱的别端老钱的，我顾不起来求，老扎的偏多显然有谁？第几年老扎还写几个？俺我呢，怕家顶受不下去。
6: 爹妈在老朱开几个老餐馆了，看他家顶什么小生意。
0: 你那还是要的，然哎。
1: 既然是，咱们城来个边角金边马菜，应该要不起来运的，我那听不懂啊。
3: 俺能做什么？
1: 你信个耶？
0: 哦，爹还死多啊。
3: 阿来，爹还啥？哦，看见俺做主卧的个，要不起来端送给。
0: 啊，阿来，
3: 听嘛啦。
6: Thank you.
0: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3: 给俺看看，俺做班的兄弟呢？
6: 是是是是。
0: 阿来哦，哦，结婚的。
7: 欧成啦。
8: 啊。
7: 俺这边看看，个随便偷个东西收不丢个。
8: 阿来，钱通卡少，来来你们都样子少啊。
7: 啊。
6: 从我家送的，家送老舅，把老公给送的。
7: 啊，钱呐，
8: 好
7: 了，俺拉着两个多子月。
8: 找嘛嘞，上个四月啊，三十有的，没得事。俺家下月，找嘛的，没得啥事。
6: 俺三叉。
8: 来嘛的。
6: 巴拉。俺听到老表求雨，
8: 妈都要什么都会。 소시.
9: 아, 레스.
8: 레레. 간단히 얘기해봐야 상무시에비. 안경수 꿈 침매. 나다 어우도라 개체사. 기니라르 튼수는 님도 비진 로제. 레어 야오수. 디네 계란이 찬스게 해야 돼. 마주 칼리글이 이게
6: 지. 탄도 로로 과래도. 제시 그 찬스 캡중에 요 맞다. 시. 도래는 인 총대 내년 더 렘시. 이내 예스만네. 주저장 쓰기유.
8: 자.
6: 아니 팔로 보면 쓰도시다매.
8: 자 갈스유. 양갸슈다.
6: 네 양갸셔. 마가로유. 비싱 주매. 상해 레체 대인. 마가라 가로님도 대우유.
8: 다들. 뭐좀 해 비게스 드려 칸에 되베 오스리. 진예불. 범딜레 도치.
9: 오천라.
6: 발라. 탄도 오소균. 나 나래 로용면다.
8: 자.
9: 오천라. 레레. 람발라 드르신이 여러베.
6: 나 장게진 연두미도. 창무선이 라지. 자이구. 탄도만 심지 하자마. 교스교. 교스.
8: 둘이. 둘이. 라조 말다. 오고 쉬다. 영이 레레러. 갑유메.
9: 올라. 다디 친한 거야, 여러분. 나.
8: 아직 쉬다.
9: 멍래. 중내 타봐. 예심나라. 람도메. 지마. 니랑 야구 쳐줘. 턴도.
6: 가 좀 다. 상게 뒤에 쳐는 거 처음 사 열시키기. 니랑 세업시오. 나 가로 말아봐 차샤네. 你 rada 只是一马子，那当啥麻将？
8: 是嘞嘞。
6: 巴拉，起来，我做麻将的。
8: 啥？

0: 허재, 도리.
1: 오천라.
0: 멍리 고바도.
1: 볼도.
0: 마트현실럽다. 나 개시아유.
1: 나 고치기면 돌.
0: 멍리. 멍리 마트현실다. 나 개시아유.
2: 간난가.
0: 당가 사실 접종제 대두미도 나람사 비지리 유식이 라요제 뉴시 라브트럼다 람사 아니도 비지 로종유
2: 키랑을 치네 폭도를 중에라
0: 나 폭도 중 이지 비지 로이 더도모 로이다 나 사실 루게 개봐
2: 빨라 고로마 남제 토슴렘다 키랑 치네 폭도 중은 나 한롱데나야 가도 로테오 있는 키랑테 나 주매
1: Lele.
0: Duli. Beijing lo liang ap di zhuo xia kan zhe xu duo.
1: Ba la ge zhuo nan cha xia, tang de kun nan zui le gong la, zi bi shi gu ge. Lele ge wo zhe yu lin dang ga qin, wo zhe yu lin chui bi na, lam san le ga xu ya du song ge.
0: Ya wo chu. Yong a. Qian na, wo zhe yu lin ge du xie ni er duo.
1: Sa guo ji men sa da wa le shi.
2: Ale gu da. Qin ni hai xie yu, hai ren wo zhe yu lin su zhu ne zhe.
1: 帝国年轻人先用于毕竟从来就我空理工级了这不是国给理工的给你给来的他都没忙过这个合作给这最过的你让个路据多对巴拉的国民困难最细节我们没有其他情况下让我这个人当个情节人别说过控制拉不住大着我姐姐让他们三批给你儿的
2: 虽然他就是多我毕竟主给你是可对是多啊今日
0: 你要拿这股证年轻一年一届上海调位的你让孟磊年轻给让赵海英的整队员的一年赵海英去给中年的上海爹妈的其实起码还着这可把今年俺也没多注意让孟磊让他的钱不下去落了是不是一生不好了吧旁边还能赢没呗
1: 코다 좋아

0: 사기다
1: 경부처 경부처 등기 갈게 봐야지 아 레베메미
0: 어 계직 마시
2: 레베메미 내 레베메미 요약하지 너
1: 프랑강 아주 승바요베
0: 어 켜주 승바에 마시 머신이 켜주 수이면 와 싱메 이내 안 미스면 주도 직메 나 잘하게니 미미치 주시 섭서 마시 없이 대사주 대규는 연구 시부터 문에 기란 수야 호스트 주 nga kyun tsu nyim do chi ni yung ko shibe
1: nyim do chi ni yi be
2: ya me na chi jo ju go de xia bi ne ning jia zhe shi du
3: sa se tin zhe li ya lu bu to pia li ya ngo ma shi mi tu du kan ju li yi shi zhe a yong ke se sim ya zhang yi de de yin na
0: a ji ji zhe shi wa shi wa nga de sa ji ge ren ku chu ge ke ran zhe nga nyim do chi da
3: kin zhe da ga zhe yi zhe xin ye yo de be
2: 대주고 육사제 야마제비나 영아요 맞아 미망고 유자 낭타 요마시 저도 저도
3: 나 게임 카르게야 또
0: 어 나 가부치는 자 체비 그라트 자 가부치
2: 저거 양은 저도 좀 마시다 저도
0: 디네저
1: 아치 랑가갸교 디네저 호르베
3: 샹게 랑가디 딘다 카다 타통나도
2: 제저
0: 용그마시 어 워그 랑가디 메시 저테비네 녀가 싫어하게 체여시 딜레 강가 랑가갸교디 싫어하게 예크지
2: 녀가도에
1: 레베메미 대규 정구 대자 지체는 셰프도 좀데 인기지
3: 랑게 인가 열스는 인가 열베 니야스나 갸갸디 인가 체여리 랑게 아주 타징 사고체 칭예 인베
0: 디데쇼와 니야 창면 대자로 상등유
3: 체는 아주 뎀셔 유도 카도 조니 라고교 갸갸 조니 인나 라고 지수 제 구딜로
2: 지제 너가 좀 롱도 두제 이거 최고 맛이 랑가 커도 다가 줘 뼈도 하도
1: 제 녀를 장게 계자 년도
3: 헤이 네가 하루 이면 일찍 되고 에이
2: 버티
1: 치고르샤 나 제소 마요 와리 치고르샤 치고
0: 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啊不是 이네 장기롱 싫어하라샤
2: 장기롱 길든지 요마지 이즈바
3: 지금 가봐 사도 야주 아
1: 맞아 들래 깡깡깡 깨끗이 내줘
3: 지금 맞아 아 더긴 친소 탁쇼 진주 채소
1: 마리, 먼저 접어줘 봐.
2: 제자, 도대체 레브 이거 양 대부터 놈이 또.
3: 또 쎄나 한댔다.
2: 양 대부터.
3: 켄소 시부지 민기.
1: 어째 같이 가?
3: 나래 켄소 능 시부 타고 있나 야가라.
2: 교주 레베 몸이 많고 싫어도고 접을 레도 지들 여기 있기지.
3: 매, 제매. lebe meme tinzo tubu shita yare mil sam che tang mare nga ma sa che kyun mu tin de chine le kyam ye chi min tu nga un ye yub shita chu chu
1: sim do che ma ri ran de de chok re ri
3: che na ngan zo chok che na de ge de be
2: de ge ri
3: ma chok ra su
4: ngazu chokpo sena yu gurube inaji
3: Luki, kale shita khach nga sto yebdo
2: Yonga?
3: Nga suyo lu jingi maari, nga shita yori Nga zu kuyo dine, gyongo peo tom che yori Chota jingi dine maachi, dee kari yori Dee che ma da kenyi le mintu, nga kari yori Kenyi di, nga resi yi Saji di, kenyi sho sa kuyo yori Gensi
5: Pochi Pochi
3: Yong anam do sho, kuyo dine peo tom lu jingi wari Gansa tsachi Luruki Kemi na ote Atsi
5: Hai
3: Je peux attendre à Karimba. Comment ça? Ni quand son chez me. Ni quand tu dis Lucky Cap Samjo. Lucky Cap tu dis ni quand ça tu. On ne on ne mani kaya chez be. Dile nga dine kha chegi yi. Ma xin ye qian zu jia pa shi de. Qian zu nga yi ji jie xi min du. Da ba tou bo jie ni le min di. Nga le ren gu san ba yo ri. Qian nga zhong yi.
2: Tos gu da, su xu wo ma zhu.
1: Ma zi ra li qi ma qian ma ri.
3: Nie ta wa tou wo sa qi de yu, nie ge da ga qin gu. Qi ma ma sa a, ta wa ran le ya gu jie qian mi, ran ma zhu a, nga, yong a, qi le ran gu. Ran ge da gua chou gu nying ge le ge ge, zhou gu nie di ran ri. Ran ha xin yo.
1: 老妈家媳
2: 将军让开去哟
1: 然能带命动啊
2: 如果都不要老妈家媳
3: 可别给谁写给 卡里娜 让给俺大哥托过去了 卡里娜 可以去下命动 安全的 可以马去
1: 要将家古打
3: 满洲 给谁给你科学的心不赢呢 点点体会你个切的车子
2: 切到我就体会你们都中级
3: 卡里
2: 羡慕都将家你个有级
1: 아저 장가 니가 체 주교 마리
2: 장가 수치고가 갑디 장가 마조
3: 켄츠
2: 섭섭시
3: 켄츠 코 돈도 이지치야 카리나
2: 장가 라랑아 저 럭치 수달럽다
3: 이게 나 켄츠 님도 사미 등이
2: 장가
3: Luki, run kachi ya!
2: Nye, nye xie mo jo! Nga zhe lakba zhe zhe tu mi du!
3: Kachi, le le mami, yun zhe zhe xa!
2: Kachi!
1: Luki la, qin zi ki zhe qe bi yin na? Xie su! Luki su ga la, gu pa pa pa shi du!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동화 마레기를 소빈되게 땜본 조절을 최대한 시급히 해소하시 레몬시에가 개경제 배제 로시 폐지 신비의 점지 천상 차동 마바로 롱시 토요라 장마 편바 통행 혀당인비 개경제 리니도 디비 매진 시대 리딩과 약보 접전이 해소하시 상대 난감 왕진진계 당계 소신 교지 바 소신 롱티 시진핑계 소신 남외 당중앙계 로송 등의 자급제 규칭이다 당계 규칭이라 자제 탄총 시바당 로송 흘러 비지 동제 탄총 시대 로소 더럭엔 뜬조 스동하다. 로소 도키 자칸소린 시비에티 탑유 가킨 뜬여. 시접 수지 시진핑게 로수 레데라 멍니에 가크에다 가킨 가킨 라다 람바낭니 나치 레딘 가야부 접절 뜬시제 카쇼 사린에다 자위 현전사 코리낭여. 로마나 랑쇼 용당유제 로수 레딘다 벼제 레딘 고라 시접 수지 시진핑게 나위 가크 가킨에다 디르사비 당게 北宋在于拉达登场年的十八堂登临堂配置先看他上到去记者登记一些党部门吧罗宋登临后来配置动员他就你把卡庆团有着唐城西格吧纪念罗宋到去永祖镇先住四当年第二十八的北街罗宋下架了真正十八军庆没把他投着关地党员永永街罗宋恰空街北街班长唐西配置动员了国庆总开门报堂没信西电把记者那天他就下架门年 罗中当北侧道东忙一带东给给本科道去东啊西巴所送季节立即牵不啊拉达等着新年罗嗦北道公平用着了跟地当月计算不是王局正给用用节假期给给当罗水列电别但给你拉这个他记得西巴当所送年他记得特别西别托三年罗水列电当北街列电高了西巴书记七里平给各个卡建当第二十八边当给北宋子局等着等着西巴当 没在胸围一直列点天朝西点罗水列点在缺在托了当个了滚雪当黑的绿色这些我做的小用公平动位是做路建组成八当军队把所上新年北京院的地区当北道公平院去历史地位调不够滚雪了第二年没说话当罗中拉中西贵县同他把送当当个切的没能说话当加个切切的黑点把所上新别同名三队没接把了 中华马来基的出兵队去滇州西北落座，罗康给罗车当罗志兴呢，协助南宁记者决定用三七八十个把当，开展了五个西北特别记者落座当，比如三年六月落座军的当年，假期罗军县的民生啊啥的东家了车停西个，罗军让举当，俺老北屯西贵县，罗所开兵宁北特别当，南宁修建当年，罗马人没去上部修建第八系统。 罗军原来参龙街、蓝天坝也不是把当，让渡街、各县北滩当，也是没把六县北围所占军阵当特别当点。茫茫给给街在街上当，没人把西街，亲家也把当，连着三队西街县，北街天安来也是把当，罗密内村当从的西南，我等六村三街当，罗这下的罗军西的，初中南北表小天空当，正在进街，罗这天空那点呢。 来个了真黑蛋，老皮姐在那空特当啊，老皮下头杀的十八几年，老皮啦装能电啦，表现用些个，在我讲呢，唐山来一处贵县，给起老水碰见，不要用空皮动位先用蛋，人质信念，老看给起对的，唐山组镇当了新不是，他说真的，没在人当我把写的，不叫老水下要空皮动就老里当，都有些什么贵些算不是，王就真个。 人家当院当是用给罗定军每家罗宋的人和拉配置东面，他就在那边来讲呢。给给拉平把当，给给帮卡到去东啊，给给拉送出去把记者下到，等下要不写的。给给这套当跟送当，详细套当，通过去把记者朗诵推上水套，写作用时给给拉做个当，老师的通信识别可有要不写去把写呢。 假期给给姐三那头半年，老这些把当，主要看比老这些把，包片啊，老这些特别细个，人不怕才把看见，老这些要配置当着了，俺见这些细的，老说直接等着些把当，老说别说你把看的多年，老说别到公平用着了，跟得当多，妈妈弄个月老说和他你贵些上把些，刘江当到我这里工会在小油菜照片，老婆看见咱这那会儿领着拍把些，十三多年，人人那才进别。
1: 那个西中中的这三类项的内部细别忙做，人员燃油的西路西个把戏。三个边界的月别周末抬头呢，三类项各把种催周末些，大大燃油的路就供你的月，许多西班牙呢，现在今年正看着周末忙不闲，燃油的路西把当，三个边界就中。

0: 我来，我这儿看拉斯自己啊。 오, 가봐 마시아, 다 칼라인다. 보 꼬지 꼬지 칼라 딩이라 쏘다. 튼튼 아미야 가봐 줘.
1: 물레즈 찌주다.
2: 가나 야, 잠만 쏘도.
3: 조그루 참지 채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꼬지 꼬지 다 어디 찌다. 쇼얼지레 대민도 엔 쇼얼지 디지 사다 아미 가봐 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자진주.
0: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립다 갈라 칼링염지 아미 가봐 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슈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메지 쯔츠낭

0: 제 두릅지 두디베 산에디게 싱베 튕게레 주 제제 제주 처르싱에 버시 만저 베르 아오 클랑등아디 아브디 총결기 싱바 데노이 딩웨 누린데가 저 님용의 대구디베 튕법장 망법메 왠자다서 응연도지랑서 유비 튕법 망도 신유 제송버시 신랑기 신내랑서 십주다 튕제 코람지 제뉴 타주 저도 바라 통미도 바다 Rīmūdūbē rīngnūdāng lāgzē, nīmnyōngzē chīchōsū kēpdē nirūdōng xīn yūbē, rāngjē jī cōngtūn xīgyūn chērūndrōgādāng chūbzū rīmbōr shīgirō dēgyōrō chībē dōpshū kēcēn shīdō gyūrīyū. Zīrō nidō nyūs tāzī lōnē nidō nyūs tāng lō pārā, rāngjē jī xībshī chīrtōng nāng rī yōngbōb chānyōm lōrār gyāzē zhōngnī cā jīg pārībādāng, lē chānyōm pārzē tī tūy sōngbē ngū sō chīrtōng nāng rī lē nyōbō yūbōshī. 제더라체데 중국의 협주리스 서버드윤이 지접수지 시진핑키 토크나위 내대용 개진식시 공기 도도파스무도 협주 총대지 서드의 피지 론조스타네 협주 총대타 팀럽 협주리리 토스라수르네리 팀럽 신내제 냠제 피진 조지로 미디동타 서드의 순시오 티베 망와 뎀마세 제지 세시토베 변조로 총대지 춘이 단제도 체네 장매 총대 초대 쿠탕 예급지 십시 총통 사드의 폐지 비등 후소 레디토 뉘라 라다르타 초대 신조스 도마타 고림단 덴베 고네 십시 총대 고무 예주로 군대 당대 십시 총통 뷰다 군대 용주로 군대 동구 시 년송나휴 내려진의 시바라 조베 제용지 십시 레디 조선토 직접 수지 시진핑 기 십시 레디 네바 자세로 도마타 뷰제 니스 도마 중국 십시 차다 대외 망와 제생 세주테 규제 개진 접단 什么能有 총대부의 계지 총대 배조로 님의 십주 관계 계지 십주 총대의 심주 소위 소자 리준티 직접 수지 시진핑기 고래 배조로 총대 폐지기 너무 의미심 폐지론 좁았다 계지 레고의 정보로 휴전 동외 특수 토제네 장제지 십주 총대 폐지 동외 79나유 장제지 십주 총대기 요주당 고이 사대 님의 소 지도 계지 저도 정말 미네 중국의 십주 也经常做到年末的历史十八节省去行预备别解决那么十八堂国一整体怎么能变出来理解开征不同的日子怎么是你的论述小区从队被打狂被动为这都不是当什么了跟你当语人生准备小区从队给高级四队特别能够推过去战斗当我他毕竟说社会绝对的第一个级小区从队在对别解决别的人很主动前列 余伯当对的只有团队村队接生他们都不知道当我他是不是吃东西在家就当余吧是不是从队的这些经济经过一切的队内这些年我做的中国协区第一阵阵的我切了当余四区的南队特上级中国协区破旧的领袖俄罗斯准备参与澳洲的西南五二十俄的中国开了的团队前面为你送走习近平他去取戏为你劳动系列堂女做么了 Longgui Langwar di Lodong Zhe, Njidu Yabutub Ne, Lodze Khubun Jirman Zhwa Tang Tui Tsung Su, Sane Tige, Lodso Jigui Mindang Wei, Gane, Takzhu Yabutub Yubashi. Hendu Nishi Yara, Zhungku Midab Rinu Lang Zhe Ji, Lingchen Mang Wei, Jigab Ji Chawa Guijab Jachiwa Tang, Ligui Namu Nyongzhen Shifu Su Ji, Tiechu Le Min Ne, Rinu Nujiu Chun Zhung Ji, Chuxi Chasang Si, Kondui Si Yubashi. Hendu Nishi Ye, Jindong Nye Jong Gong Si, Kele Jubi Tang, Jundu Piti Bu Yi, Zong Gen Kung Gen, Leja, Mirzai, Midab Rinu Ji, Ngazu Chawai Koryu Tewe Rinu Jain Da Kyoryu. Namzhan Ladar Xie Cui, Nujiu Chun Zhung Tupze, Gyazi Chula Simiyu Jai Tsumashi. Tuenzi Tsongwa Ne, Xipshu Tsongwa Paara, Zhungu Kile Mangbu, Lakzai Tang, Chuxi, Xipshu Jai Kede, Kulai Chosu, Duxin Yu. Midab Rinu Dan Changzi Benchor Suwa Te Ji, Sardu Lishar Dene, Zhungu Xipshu Tsongtun Sammi Jai Paara, Kulai Shin Dan Kunzai Chosu, Rinpor Chai Yu. Dilewen dawa thambo ne dumiye phara, log zhin thang zikya chui goro, cha zhin shibshu, di zhin rinne di tsapsun chebe, si chen du che shibshu chibdong chi goro, tong zhuru, gudong shibji jiru chengni tsa jie sima ti, tui sumba le, ya zhi zhungni tsa ni parwa thang. Di shibshu chibdong yunbob di chi gala sim ju bashi. Chang zi dan rinu lak zi di tun jen zombi, rinne shibshu chibdong chi ju rinpor shung xin, cha jie zumri thang, cha jie nin tong, 为了瑞在所长征人的团子的过了圈的中国铁龙党王堂德龙党王他们的队伍爬了隔着人的团瑞在协助切冬帕子加上恶中恶中在接什么呢协助切冬切冬的帕子女者都来不及协助切冬的接近这种的不切入切冬堂推送协助切冬直接切入清不是德龙村让接的帕当龙镇堂接过了子 切磋嘛，我们的面试所学习提供的关于初级的执行，能力的学习，高校时候提出来的，三对堂，总之，满足这些提供的学习能力的需求。听个下啦，现在满足开了，加到出去入住了，你们这周围城市店内堂，你们这周围这边学习，确实学习所，爬堂龙城的姑娘路堂，你们来罗面的内控，就是接触堂，你们来罗面的农场，加到从这所送足够了，确实多吧。
1: 七届级满足面看嘛不，历年的团聚参与。创办项目也蛮稳的，中国人民币年级级那么就多呢，怎么的呢？偏级级过个，你们就参与不是？从内部也学习充电堂，从所学习事宜王博义。我说充电偏级你不当呢，所属于堂学习超短的不切入当的，一共准备充电的，各级三段妥当路，推过长的当呢，学习。
2: 日，国营业务来说就日在做么事，社区住宿三对钱呢，偏见东区国内批发钱呢，社区业务钱呢，再多点别忙多点，社区充电原先没不拉人包钱呢，怎么能变着了？选修三不几个也不是。几次概念，给设计健康去创建设计钱个工地塘，创建能建能比偏见东区工地塘个，绝对做而钱呢，前头六种天日几不钱不是。 给设计健康开始两年前期，六种作业能够创建三千七九里团管了。结局书记习近平的那位各国开庆的共团堂，党中央开制约特区规制六种堂，六大领事协调，军心开创建三千七档三百多年，创建个出租零售动物堂，其内推广程度动物。 人类给细菌传播，不止连锁东区街了，工地当地，创建北大矿坪东区地内，迷茫茫错给最多点别，作为国库抗力广国别，民宋农事。中国创建了七个六错给林增平、杨宝军去实现军事，给设计健康去司令宣布丁学祥堂合理峰，给团委员吴正龙去给当些表示。 李强开，三线堂当前新出级，六零春年创开批改动为去年了，目前定时突破七点，每周二之内创开三千七九台用七个，迷茫创开的开三些，确用的六大七点，天空阳雪，迷茫里向呢，拉索塘九个七百，级别排动塘健康天空所，我了迷茫给各个公园贴七个。
3: 盲错的车祸塘，刚刚新车，如果这个那团他就解决的，内部开清脱相的，团外个其他托呢，作为参见零售动轨。创开三级级别，六零个能团了登增前呢，南国开始级别全塘切入当托，日开个女子，开的火车交关。团内塘列过出车拖入当呢，创开个半站塘，偏开个孙秀桥用呢拖入动轨。 创建个一开区，不断推不起来，增长个拐不塘，路口人来了送工去的，创建个一百多城墙，军政机关协送不是？李强开，创建三届前个年，马拉人新开列车起一百二百多，这个车轨塘，上电气修起入当年，严肃迁不起不起轨，最凶开，门外东修起入当年，天空里跟送气修起入当地，列车塘南昌前部，左转起个拐点东轨。
2: 创建个南部段边也不起呢，连忙建起门外多叫马拉段轨。桂花县七桂塘、三七、南车、我这所给这月四区塘、陈路陈水、七溪街、推道道、荔枝七桂边连锁能务事。改用给六十九溪列团从都进到桂边七街人毕竟都错不是。中控中央七十九届九六委员给设计健康开始轮宣布丁学祥从头修补塘闸松下江能务事。 丁学祥开，六十九届里先去改变七百，西点做五十一百塘，当堂结合给共村村百塘，迷茫给托内开迁村百，当个六十九条团块塘，六十九米七五角用的建塘贴个照月。结合书记习近平开改革开迁个共团，六角塘六大丁十七百塘，六十九七十个五塘，迷茫个五，特区个五建，矿都丁十七百七块，再推七十个建筑股十米塘，六角个林间竹十米塘呢。 六十九届里团了，俺为兄弟团立足七八趟，中区开缺点别，办理个六十九届麻辣供应团体，六十多批结客做供七个，先送不是？丁学祥开，当开六十九届里团了，确用的国体局太阳塘兄弟基地，七十个客缺塘，人塘个车墩阳塘等子内部钱呢？ 但个六十九天，六十九天是所谓确坑几天，老大团块特别给人七个。根据了地内民的所讲级别，作为临近了塘边民呢，但个十对这边雄鹿给六村七个天，六十九天呢就给了工地定十当年。 习近平给推入塞别中国开区给基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궁 탕 레군 기레 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장자 균형 치바 조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바암 로교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연기 응원곡 급매배 잼치 유배 미터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 급급교 꾸며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 급격바탕 권내 탄외 민급격구 랑을 국송라 숙격구 랑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토르 충제구 매수엔 변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굴은 즈가 매선 된자라 토나 시고 타만 템이 쇼라 매 피주 지미 쇼니

0: 부지 돈돈 예제리에 주스 과리도 조선 쇼시 저위 야롱시 정미 야롱시 마음에 로가 죽인다
1: 마 감응한 예주다 감응하라
2: 조선 쇼시 량목시 다오르다
1: 아 갈래시 자크기 시도어 직도가
2: 조선시 강에 태유네 맞으신 달 태여 맞다 검주그리 정민이다 남수게
3: 레디데시나 요함도 탄도 님이니 숨 레헤체나 라이 라토바리
2: 도르시 도르시는 개가 토부리 도르시제 중재 토부이나 미에로 확신도 하부리
1: 도르이다 동의니 수이 발라 해봐 진부 열다 단데 신이 님은 이부디지 지마글 레가디 큐우집에
2: 마 헷갈려 크기 이는 게 도대체 유다 미생이 어디 숨어제리 밤을 숨 채우리 심은 더 참을 사업다 다신 숨어대다 미팅 봉바기 转出去呗，价钱不定走，使用完了我买呗。来花就这儿的，您都等着这里啊。妹子，您都得点钱，爬山啥的，都农村噻，闯几岁不的。俺走嘞，您都等着什么呢？恰恰先不等着猪头了呗，啊。
4: 杨老师。

0: 가서 깨워 말이. 도디게 근데 주우유미 삼이 아버지 당구다.
1: 돌토비나 모두 가서 시리.
2: 도로사 비주던 줄이. 네, 나
3: 가시.
1: 시.
3: 도로 저지지.
0: 요요.
1: 야, 습사치라.
3: 육규도 신규매매. 정신이 죽으니. 육군께 주우매매 인도디. 일지 고하리.
1: 야. 뭐야? 쇼지몰로 인다. 야. 아야. 클리다. 아. 아야. 뭐야? 야.
4: 쇼지.
5: 아 우리 집.
6: 콘스탄토리 약직 두게.
5: 어.
6: 김재배치 신청을 수술은 질려 가리면 하고요 말이. 전부 주에 혼자 약집에. 하나 남 뒤에 두게.
5: 대매, 아자 만두라도 나了, 잡힌 시간 시수.

0: 나치 니디상보 리블로초치 까체법자지 미루
1: 준바 라다 항라 니디샤 튼다디 다외 저당토 미상메 하고도와 은이 사준이게 계란이 참부도 생비 긴이 문두시고 인다
2: 이하자
1: 이네 밤다 가제베 제러 야, 신수다. 담아도 채너, 견해 흉마다. 딘제 제비너, 다외 사당토러, 슈긴 예보 수그리라. 밤에 카장고 수그리.
3: 야, 박할러씨. 어이야, 랑무수 경, 아, 어, 뚝스. 에이,
2: 다 좋아. 아마, 감사.
3: 루빈, 감사. 감사.
2: 여, 계란도 봐주님 봐.
4: 어, 아멘은 저 조조가 최우수.
3: 저다 조조가, 조조가 주님이. 조조가.
2: 나그 조조 장면 전부 조사기 송해.
3: 아, 전부 조사지다. 단다 전부 조사 친수. 리, 저와 상보지봐. 조도 肯定 조조지봐.
4: 你呢出呀光不知道是吧你呢出呀光不知道是吧呃阿妈光个穿不出你也快要是我这空个哎哦空个穿不出你也快要是让你穿不出的做鞋子有点越白大是老裙子的做鞋不洗茶多啦咱也要多咱再多呀咱再啥不呀是大着的哦穿不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着
3: 다 잡든데 나 쇼미 지마키라니 지금 유네자 지금 메네자 간단히 봐도 말렀지야 니마토는 계산범도
4: 울란토야 잡든 나무 쇼는 용마다 다등아 라니 울란모치기 루미 몸매 봐 단대주로 호다마제는 계시 잡든 라스 제지 주요 삼는 주마다
3: 기라니 내주 가서 갈 킵차샤 동우 내주 샤삼지 봐 최장 알주고 카킹 부시도
4: 장기니 나 인제 다시 남아 좀 위에 소치기
3: 만한 저게 주 샤삼지 봐 계수 시에나 텐데 체 포지 항라
4: 你，你，常年愁面虚矣。你难免让人们都许久。阿姐，然而呢，然而，对你越不是三路当，但是如果三马对当过，我对的，你养家是些银，我谈的，但是个没了，今晚，搞不起事嘛是。
3: 아니 지금 아니 시도 장기 한 번씩 나 실업도 있네 나 기부연 봐 나 단도 되다 당아 그제 쇼래
4: 그제 쇼래 랭 야우치 잡든 야우치 조과 샴디슈 변다진 주제조 심나는 야도 다 다가시
5: 小关，哈哈哈哈哈，鼠斌，鼠斌，永贝，
1: 忙不得这我些啊，我那准备差不多啊，哈哈哈。
5: 准备让头吧。听我这个是年轻人的下边，年轻我边的，啥拢不接通也没多。
2: 决定的都差不多啊。
5: 你那个，除了你不是土不的司机，是我最叫神圣的。
2: 我呢，兄弟心有在眼里瞧下，没见多啊。嗯，归你花钱说。
5: 你俺的陈明就领个钱是，小了就多是逐渐用完噻。
2: 哦嘞。
1: 叔伯，当我周围有中介对不对？
2: 小关，对嘛是两个人在瞧嘛是，弟兄来的，年数嘛太皮呢，两个请不要谁。
5: 俺就说话呢，没当姐，说不清的用着呗。
2: 没敢走当过谁？
5: 扛妈妈是当着，要是想着光打中年骨的，先嘛到，你没光了差不少的给，在那光下话的姐。生意人家吃苦的。

0: 가를 나와. 왜 구미도? 아래 요요요. 어어 하고서 하고서.
1: 루비, 남시 배들 놔두고, 대령원 내리두고, 남산 랜주시.
2: 남시 원대 나를 니무 숨 붙이 일러 랩수와.
1: 디 가리 니무 숨 쓰기래. 저도 주어가 시에 이제 여마리. 니 시에 대 원내기. 주어가 삼은 실로 된상. 군수 남산수 러시러다 용두게.
2: 드레시

0: 我要金主参谋也去了说让他走参谋去什么说抓紧的抓紧的
1: 아주 로버도 강한 친구들의 벌거리 삼삼하죠. 야쇼 아마 나도 로요미다.
2: 오 로요미, 아시 대인의 대비하소.
1: 아마 미상무 창이다.
2: 로리샤 로리베 지샤.
1: 되시 되시.
2: 갈래 가시네.
3: 강야 주도를 펴송아.
2: 최선 상가. 잘돈다.
3: 타로 강야 펴자. 두산당다요.
2: 시 대비하소.
4: 강다다. 처음부터야는 겸겸하시면 정말 봐.
3: 진심집에 겸하시네요. 강다 하락지 보기 등도 정말 죽이사가지.
4: 처음부터 이제 죽을다.
1: 지지지 죽지 죽지. 강체에서는 시야죠.
2: 야 등시.
1: 뭐야 쇼가 저의 동시.
2: 我是 정미 정미 과연이래.
1: 정미.
2: 정미.
4: 정미.
2: 네 정미 과연이세요 정미.
1: 네가 정미 과연이래.
4: 정미화재소
2: 남지 도자딘젤은 내줄랑지마
3: 강침딘제버기 버리 나게 등식이다 아주 조가 잘 쓰기 나는 얌새 시라지주 강침딘제길 사야가 바차가 죽으래
1: 성광 사크 내게 다줘
3: 제마소
1: 나라도 도스드네 다른 류여래
3: 감니스 조비
1: 감니에 베사브지
4: 나 세가 조이 줘
3: 제 세가 줘
4: 줘
3: 다들 세란 세봐
2: 让亚不见女啊今天团结民生不及所有的固定年数呢你让破个几次一首先证明可是叫的啊先靠不有足给让俺俺自己写好多靠不有的念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我们这里面都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走路鬼。跟着我们
0: 走，大龙，把老子那个小老弄去吧。让开，走，朝中天下去啊！把你们两个叔罗去了。
5: 走，大叔，你们都走。
0: 我想我主意，去。
5: 俺说顶这些，给点你呗。啊，俺说，这，谁要买的呗啊？快去吧嘞。 喂，金旭的，你蒙得几当几这边？

0: 마군디에 슈미기 등기 신입에 님도 별이 저오타다 함니 땅 토리라 저오로 고크스 마리
1: 마군디 슈미기 등기 치도에 님도 별이
0: 저오타다 함니 땅 토리라 저오로 고크스 마리
1: 마군디 슈미기 등기 치도에 님도 별이
0: 저오타다 함니 땅 토리라 저오로 고크스 마리 마군디
1: 슈미기
0: 신비
1: 신비
0: 도요리 저오타다 함니 땅 토리라 저오로 고크스 마리

0: 누구 되시? 남산 사업유. 가시유. 진포도에.
1: 보문도.
0: 쟤는 영재 커블러다. 아시. 가시유. 네 바이키다. 배드 색승이. 용아, 다시 한 급시.
1: 아니, 쇼제, 귀를 놓치소.
0: 님은 솜치소.
1: 아. 나 집에 게 가시래.
0: 랑 캡을 티샤. 니 아샹게 랑게 뼈 치도. 참하시 니소. 아샹 라구지에 라니. 두다, 가서 가는 목디 차지에. 문에이, 삽제소로 차샤. 소가라쇼. 둘 조균다.
1: 주말에 말해주죠.
0: 랑게. 랑게 근데 수녀인 봐.
1: 아니야. 파가로다. 조스 파가로다.

0: 阿姆达扎布隆斯库瓦辛瑞奇追丁卡米利杰阿美古尼提尼人过可以挖清楚阿瑞你看钱你挖我斯库瓦多冲不中呀冲不老些日本给了三三四能吹熟死给钱呢让给对罗勇吧看见也不敢罗勇比 没钱是这个小周瑜但他的桌子不松真的大西你都没背大西罗斯快爱罗斯大西满足狂了让我的别出姐姐让你睡当要起死给
1: 제는 다시 라님도 로마 여행 가기나.
0: 지르, 나도 우리 모친이 제가 망치라 역시. 내 삶 계획을 규놓다. 다시 포교가 지게 뭐 주는 수중세야.
1: 수배 수배 억스리.
0: 단다 자당토 오미 상매. 다시는 이 이사지기. 나는 세세 깊신 야미도. 주니에 대장가 되는 부르바. 장가 양가 수유스턴지 세세시겜니 니아산다 다시 카이겜 마용치다
1: 다시 무슨에 랑 가위요 참이 신세서 뭐 장가 바치네 쇼치 저기 소지 제도 제가 무시해 되도
0: 너니 정말다 나야 삼디제메 니아산에 된다디 세프신유유라 수수해 하고 싶지
1: 咱吃过也很多啊你来让给特别养三当东西的先不到这丢起的同样的你怕你给他睡吧永啊前面你特别三当啥是老不养了同样的学过呀<笑><笑>

0: 유비.
1: 어.
0: 가야 돼서 가서 차셔. 또 내가 로그 신경 또 줘.
1: 저지. 아니. 상암 자체 하도 와. 녀석 때문에 막 무시해 봐. 녀는 로사당도. 아.
0: 이네 로사 사수는 어. 사실 해야 돼. 인치 숨쉬 새끼 쳐올다. 모두 쇼게 개그랑게 전투 잘라두 젠다 시시 년장 소미루 소리.
1: 니가 단다 정민 여고 참해 봐. 돈돈이 살래대 요시. 디가라 캄포 로사이진 조 요시. 아. 다기랑 조. 나심 제시랑 마스니 용도게.
0: 주변 전에 전 처음 때 죽으래 죽마래. 아. 아.
1: 죽으래 죽으래.
0: 영아. 이제 다 그래 지스.
1: 야, 뒤 발린다.
0: 영아.
1: 아. 로사 사수나. 네 장을 미당고. 근데 처음 때 죽 용도에.
0: 요.
1: 我就擦了啊可是吧我这个飞机去去

0: 디키 쫌시
1: 타마 카칸키 군키 체소 루시
2: 오야 쿠레가 빈냐 소시
3: 근데 조소기라
4: 와야 저르 조소 키란 세난다 쿠레가 레시다 슈다
5: 노 어떻지 노 예 야고 싶은 거
6: 뭐지
7: 闲了了，别看远了，人一群别，谁不习惯？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싱 시륜 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다웨 속자 미지머 체제 시타 이기 봉유 최년 숙덥 체수 시시 양 조 초비 사드 크루 캡진 갸중외리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양기 어통신 신치라 속시 징어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 뒤부리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비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규 경주 시내 나을 숨바다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10개 8 승기유배 리기 봉규 최네 숙덥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伟砸蛋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国通的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원미 우루에 반냠 식물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칭월 양안의 개발타 교칭월 양이슈 숨주 유해라 교칭슈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를 쏘네 추통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虽着当样明岁差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황조 침의 슈도 경남 인부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속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된베 링네 차샤지기라 대나우의 뒤기 로아미리기 촌에 지슈타 링네 슈샤솔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빵다 코드윈치기유 페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과르도 주주고의 제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유베 중재 민용원시 토유 탱디 시제 생매리세나 페랑종종 링의 송접 심주 칸기 운진쇼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게샤르케 운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능교 인베 탱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트로 로즈 비닝쿠 디니 슈로 그렌쇼 시리
0: 샤르게 온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뒤주 뒤숨러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다 직도 국제 국주 국변러 스촌 롭친니 롭타르친지 편조 덴조 강토 차레나 녀도 게러 편조 롭친기 루규직베 셰람베 롬네토 탄다 페랑교조 징의 송교 심주 칸키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슈베 도겐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지부타 베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시 지게칸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게바타 페랑교조 미마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게바 페랑교조기 릭슈라 제니티베 체게바 계급 링내 부위 표준 체계바 대신 종용기 제자 링내 캡공기 차진 링내 캡의 체년소 토비바이
2: 코나 쉬베디 벽이 장단계 의기로 와 현재 종 공기니 내려내 주세요 버티다 안 딜 표백이 단동 말한 저 벽이 장동

0: singi kabab chuju yuki ane melong dogu siyaki, dinday dhagu chinye dewa res. Ta melong dogu di cha xa wana ne yu ngari sagu yuki ane ngeye zongki, singi kabab chungu yuki ane yongoy su yobiki ane chabu dinday jires. Ta rege ne yu ji saba toze la yina ane jiji yina ane shirong dungya lakzam yuwa. Tiyang karar esu di ane zabling to tante buru la ya ngaranzo naje doksib che ne sarnye chungbeke ane sabab toshio ki dome chabu ki ane doje nyingme ki neshu chente ji yinba raju tobyo res. Ane nidong teke ingyame ki jobge chunje ane sumje ngaranzo ane dumar kongla shubi neshi lo nga ane chukki ringla ya naje ngokdoon che yore ta nganzo dila yang ane nyadu neshi uti naje doksye che ne ane sarnye chungchunje ane sumje nganzo mutu ne tando singa kabab chukyu ngola ya ane doje nyingme ki ane neshu dang dhaba yobeke naje ke dhokshib tinte ya chebe gyurim di nalo la tandeyege nga raso melo dhokbu sege neshu tinte chi nye dewa re ta melo dhokbu ke neshu dhile cha shaba yina korang turim ke pege ta masomba yina ta turim ke pege sumzam chi chogu dhus turim pege tangbo di gara suna taben buru la lotri nga ne ane lotri ge ne nga baru tinte chi ya chogu res ane turim nyeba dhile yina ane lotri shine nga dong buru chi chogu res Turin sumbu dila kanzis chukwar sudi ane loay na shidhoni ane sumdong buru. Ta cha shami na chagbu chenbu tingayaji ta nawayoge doje nyingmen tuju na go zuba chunji ane sumjeje ane ngaranzu chi su jagje durab rwa per ge najayage ane pirim nalola ya jagje ngame durab serbe tingayi durab ane longo shidhong chunji ane sumdong buru tingayaji kabge ane turim dita tiip buru chigla yana Melon Tegu Siyagi Tegu Di Nalo La Ene Naweyuki Ngaranzu Mebu Soyuki Tsuwa Tang Tungi O Tintichigi Ya Chuan Degi Ores Ta Kongi Tanda Ngaranzu Ngozhu Shubiki Ene Nyeru Neshu Tang Tenegi Ene Singi Kabu Chukyu Ngoyuki Melon Tegu Pu Ene Nidong Gyame Nyu Zabson Lo Ne Nidong Ene Gyame Nyu Zabshu Lo La Yinba Yina Nganzu Lhasa Giju Ki Shurkyu La Yina Ene Lhagbar Du Doilung ki sangar gang siyaga yang tinte doje nyingme ki tunjuk kongsu tokpe ki yinte nashu ji ya sarnye chung deyo res. Ta tege loze dila cha shaba yinba yinna lo tanda tatape nga rangzu tsengri ki takje cheba tanga shimchuk chebe ki chungze la ya deyo yinba yinna sangar gang siyaga doje nyingme tunjuk ki nashu tiyang turim sumzam ji ya tinte ki yewa che togoyo res. Turim tangbo dine taben lo chi churku ne jubdim Tendrei barge turimjik na nipa tini ane taben lo chi ina juyanga ne ane chukji chungi bar tendechi. Turim sumbo di karo rasu taben ge lo marangzu chi jik ne sumdong ne ane tene chi jik baru tendrei ge ane marangzu neshu tendechi nye deo rasu. Ta diye ge marangzu sangar gang siye ge ane doje le cha shaba yinba yina. Kongdu shubi marangzu da changdang ti ge shenze ge da nyadu neshu le cha shaba yina. Ane dolep loib jen siyagi dinde do narmo rimu dinde siya nye deyo res. Ta sangar gana cha siyabay na narmo rimu mayinba narmo ane dolep ki ane loib jen ki sobda lakzayagi dinde tunze kongsu tokbe mengshi gangla ya. Deyagi maranzu pongsu di ane nyatiu neshu ni nyi bege dolep loib jen siyagi ane dochiyagi tunze dile pongsu ane dozamjigi chungzam yoba dinde ki. Ta dey karik tsungu yora su diyo gala ane Maranzu lotu jingne yina, maranzu seyu kaagi yina doche nyingmeki dome miri yina doche yige lakzei yina re, chodab yina re, digi namba doksa mandraba jiktaan. Nyi yine maranzu lotu gaane yine ngaji pwasumla ya pege jamin nazo ge, tinje yige yine naje yige jikbege yine lakzei yina re, yaname na maranzu doche yige sozei yina re, tinje yige kebar yobaji, tinje chungi yores. 西日以为能比你错罗这个宁库比你修罗人生西日大看到看一那么那个人做别个他都忙别个那别个多些宁别个对的那些看来呢他都我那常年什么大家切别个人的那罗了呀三个人呀催都切都别个 내주 배차샤비나 다 도제 닝메게 소제 캐줘야 된 배게 내슈 딘디나 초도 체토바 딘데 jalar zam shing anzu nge deyo res. Lamardo da tanda kongla shubi nang shing shwa, jing nang anzu changdang ti ne, nye du ne shu, ge, ane tsabzun chebe ge, ane longo, chi shi ne, sumburu ge, doche nying me, tugab, tunjuk ge, ane, ne shu, yob zam ma yinba, ane anzu pyo nubcho ge, singi kabao ki, shwa, ne, shurgyun, ngo su ya, nyebe ge, ane, melong dobu ne shu, ten nang shing anzu uzang ge yu ki dewa, Lhasi gichu gi ane yana chubu dolong gi ane mongchu, ane dolong puchu gi ane yana tando gi yana tani gi mongchu gi chugyu di nalo ya sangar gansi ya gi ane doche nyingmen gi ane longo chi jing ne chi chu yana ya gaide bi gana shu rabdan rinpa nyeba tanzo gi ane rajo kar che ora sudu ane ngaranzo gi ane pe gi rangchong chong gi ane ngaranzo ta yu ina re yana sabab those ge ne changdang ge nachu khong ina re yana mena nobcho ge ngri khong ina re ane lo chichu yena sum ji je ne nawe mi ri ge ne sayu de la yana thong ge ina re chowa ina re tin je ge che gu ya ben tu be shin ba tin je ra jo tu yo re ta de ga ro chong go ro se ne ga ran zu pyo ge sa do de la cha sha min na do je ning me thun ju ne sum ji je ne 중화계 말한적이 아니 서유 현당 아 직송인 봐. 아 들어 있는 나외 매부 공주기 아니 소수역이 빵마르당 소수역이 비전을 때친지 봐. 아니 말한적이 아니 에 장중 감당 탑적이 원래야 아니 소수랑 얘기 진내당 로규 사르도 최당 최신비기 딘적이 저저지 톱대어레스
1: 공기 두변아 개샤르게 원두라네 Pöödu tönbe doche nyingme tügegi nashu zoze. Ngari sakui gege zongkongi melon dapu nashu ta. Tishin, pöögi yu uigi kongsu dogbe lasa chonggi dulung zongkongi sangargan nashu gola ngodru durdu nanchubsu. Shamla gelane pöödu tönbe doche sarme tügegi nashu gola ngodru nangyu inbe lenge ne mutu gisi naro.
0: ཁྱི རི གི རི ནང དེ ནས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རི ཁྱི 디레스 디 타벨로 치직 세상 알아도 지당 조당 제베 임베 있나 도제 사르메기 튀릅 고초베기 로듀티야 아니 타벨롱어 치직 옌 춘제 고족 여버틸라 안지당 가랑주 미리기 사유 망부직 림신 도제기 사르메기 아니 튀릅 딘데질이야 아니 베게라야 베림들이야 가랑주 주다 죽심바 딘데질레스 다 대게 촌다 조 가르요레스디 공원의 수비기 도제 닝맥 드럽값수 말한조다 도제기 닝마라 차샤므나 동서의 제발와 아는 조동 제발 된대다 다 도지 땅 된대진 알아서 투 렌지지 아는 도와 된대라 편주 동래 지제 아니 도지기 지를 야 동시에 라자 수야가 다 된대기 지 땅게 알아서 라제 아니 지 가래다 추제 마부 이나 된대를 된지지 도제 아니 Ningmasiyachi, dindiriya sogu yore. Da ina doje sarmei gabla rwa, zo ina maranzu doje ningmei tuigab gu ane miirigi chashamna ngangya cuidu rwa, ngomba gyawa, yangnamana shingdo tuwa, yangnamana sen nanglo gi ane ji ngaranzu jibu tindiri zazuyo cheba. Dindiriga cuda ane di rimshin kandajila ya ane pegei zhugu yore, suri rimshin ngaranzu durik ndebzuk siya rwa. Dindiriga ane joya tangbo keju jikshi, niba di Ani rimshin ana ngaranzu gochuu tenya, taa lakbardo shingnaa kuyi naari dindele yinba yinna ngaranzu pakba tenja suyata. Ani tenegi, ani rimshin ani longo ene sumdong ngabja dhugya, chunji ene sumji, ani dhugyu togaan siya yinna, pyo sado dihi kaanla yinna, ani ngaranzu gochuu rwa ralu tang, palang tang, dindegi ani gochuu tenya. Ani rimshin gochuu soza chiyata, tenzu ya ani rimshin ya peye chungwe mengshi kaanla yinna, 아니 도제 sarmegi turibdi nalwa shijaa dendoki 초답 틴데게 폐기 용마르와 팀마잉베 아니 가라조 주베 네메 기르와 가사 칼라야 뼈신 조야게 네메기 네유 돌네 아니 시자지 되가 틴제야 아니 림신 숨도바 아니 대응행기 가라조 도제 님메기 아 동서 도제 세티 림신 아니 간제질이야 교토고라스디 아니 림신 가라조게 도제에게 참호 라 도제 참호 충중 틴데야 소야 라사 직당 테네게 도제 동서 단 조동 틴데 결정 뭐인바 다수에게 도제 틴데야 폐지 중바 세상다 드럽디 나로게 최응사 퇴비게 잡중 진유당 튼제를 차샤나 학바르도 당 말안주 도제 사람 시에디게 드럽디라 있나 찍네 자마르와 말안주 자마디 폐지 죽침부 땅야게 틴데직 니네 밴드 저와 디 주부 예매게 엔데 틴데게 초반 뭐인바르와 말안주 균대네 땡도 진짜 제약이 아니 초와 틴틀이야 주바 대민기 알아서 캐다 락세 중바와 다 자자면 이마 있나 누리야 대 말아서 대북 제가 존재네 숨지 아니 누리야 야 따오르와 자자면 말아서 초이나 초다고리 아니 잠바이나 잠바다오다 틴나신기 누리 던조 가르레 수도 이거라 아니 제이나레 제셴이나레 제숑이나레 돈조비 림신이야 캐다게 딘데기 락세 중대바 어 딘데기 다디 두릅 아니 말아서 도제 사르메기 드럽디기 계주 조 디더브다 요레스 다나 나랑조 디린 도르삽전 삼게 안 도제 표기 도제 사르메 드럽급기 있나 조여기 네 내주 때부지야 모두 쉬고 임바 있나 지금니 야롱 장부기 쇼르중기 안에 롱숑타 니니 있는 저주기 봐 표기 샤르죠 저주기 쇼르주 공기 네 쇼사 된대다 야나면은 현실라 안에 표기 높규기 토강 되고 딘딜이야 안에 나랑조기 나제 독십 체바규 안데 잡다 짐바 안에 살녜 투비게 안에 내슈 가실라 있나 모레 진짜 참 쉬고 인스
2: 신지기 외랑 디니 초 로즈 비닝구 디니 슈로 그저 신지
0: 다이나 당무들라 있나 다 말아줘 저 야롱 장부로 와. 다 야롱 장부 되는 말하면서 벽에 로주이나 레, 로주 중공이나 레, 하나 링내기 말하면서 중공이나 레. 다디 말하면서 지 아니 맞다 붙이 와. 뭐 용다 붙이 야롱 장부기 쇼균디 저 등재질이야. 등재질이야. 대 지 어진체비이나 들라야 지산이나 들라야 논두요 말이스. 최상다 야롱 장부 차샤비이나 히말라야기 아니 장규 사과바르도 말하면서 종바 종콩기 아니 지마용종 시에베게 강리 딘데지리야 당부동마 아니 야 충구디 딘데지리야 땡기요레스 아니 치이수 아니 아니 말하면서 파데 야가르 규지지 아니 바 호조 규지 야가르키 파 아니 바 추규 가 마무지다 야 아니 야 레조고레 다 벽이 도시 사르메기 내주이나 망치어지 말하면서 다다 아니 연홍장부기 추규 당 야나 대게 장벽이 예라 딘데리야 제 이니 캡치 대대오레 답변나 차샤고 있는 거랑서 여롱 장벽의 추규 숑을 나라야 내벽이 아니 라지 종기 아니 고준내 주다고 드네게 양 예라게 추 양추 추규 뜨라 추규 뜨게 연하면은 양추 추 뒤에 중국의 사공 차샤고 있나 아니 아니 달송의 서로 다 말아서 여롱 장벽의 추 예라게 양추디 야라 장라 조직의 디게 포정을 받친 분이 있나 디게 네 강마르 종게 때 머브소스에 근내슈 되네 우유게 좋아 우루기 콘스도 그냥 아주 떨롱기 네 비 떨롱차스에 된다 아니 라세게 네 추원에 슈스에 된다 아니 소가 공가르게 네 챙고 롱기 네 슈스에 된다 아니 야 말아서 열롱기 좋아다 벽이 중내게 중공 자와 열롱기 유기 네 총기 방가르나 슈스에 된다 Tene pyoge shalong ngayla cha shaba yinba yinna ane po zongki laba nne shuyu siya tindayda ane nyingzhi zongkongki ane luding nne shuyu siya tindayda yunxing siya tindayda yana chomo siya tindayda jia lama siya la la sobeke ane ngaranzu doje sarme turim didang ane konstobeke nne shuyu rabdang rima tindayda nye deore an dala ngaranzu da jirdang chebe yinna tuyugab diigi zwa ngaranzu lotu yila cha shaba yinna 도제 사르멘게 말한서 고축베 로듀티 아니 롱어 트직 춘제레 따이나 푀 말한서 장경 정기 사공니 니베게 도제 사르멘게 드럽 랑게 튀송 들어야

0: 创对盘点，乡村振兴。
1: 每天啦，每天守护祖国。
2: 스마링게 군캄상 안난소 라니양치게 롭세나 시제총 하창가초 나닝을긴 신키나메 촉부다지조아인 드링안즈볼링소총 하스총기기 중캡루칸리대유 제나드링킬레세나 롱안나스님도 중캡루칸나롤 카르카르 유메탄 티탄제외치게 민치칼히네 롭조시난토

스마링게 종캡로 가나로 너 추세단이 망고 싶지도 와. 추세도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안 지게 터네

스마링게 간주 중큐블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 척도도가라 추치디 있는 간주 지게 터네 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 체는 추 당보다 장무여 넘으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가라 시자 따디 간주 중큐블로 칸키 추디 당보다 장무여 붙은 거리라

도미 베팅 칸스 도알 베팅 칸스나 지게 토네 쇼스 시고와리 찔링나 롤 베팅 칸 양운에 꼬브르발 다 대야야 니에스 게베게 츠지 다스스 가비윤 거게 베팅 브랜드 로 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다 학베 겹초다 체제 유유던들레 제중치 지샤라 다시는 메토디 능가 지게 토네이나 화도

부서 수습기 조종되니 탈료야가라 게만 타지래라 다들 더동 본도 세부티라 균도 총 조종되니 삼매기 로즈나라 지두기 조난티 롱수주지 月册 콜라츠나 양젠치와시시 그 아메 빵가 코너를 믿으라 아메 누슈니 머시싱마라 템버시 인루 텔레 예제 로무 참으로 이완 초슈 티웨 치와히 테든 그 대자 치우비 아메 빵가네 카체디 지구로 야명 치우비 예게 띵 제치

대양 접근하니 무슨 추위기 새 초점 체계엔 제순기 체시시 대양 미나 추위도 통계 양비 총이 되다니 권조의 미나 난기 국교르기 최저더보로 교류해 속시도 총외 접근하는 대명라 접근하는 처리 시설싱 대니 다다 나 준투급 이마트 접근하는 총으로 쇼버 차참고 매기야 서로의 입기 술라니브로 대니 신소 초비 니바 할래 항상급 시대에

예게제모루 첸주켄 조장센초야 닌사베레구 베고송시 테 양세 튜베 데모로 띠니 동부 튜브 예즈루야 레라보로 규토기 조장센키 세리 뇨르체우베 예제싱도타 로메코도 예베 부신 칸이롱 창마 관주 세기 추주 조티시 강가 강도기 사마사단티 관저로 파 펩싱 수대 체외 염주식 응유해 왠야 조주 대외 덥기 관저니 고르기 쿠요 유제라 낭조 체부 체니 소 초겐기 년글에 유기 유시 계시 쿠요라 균도 튀어 시체 저우 장생기 괴괴 천장 조기 딘제 코심강 최고의 배우의 손에 터주 티니 저우 장생라 투미도 왕우의 고속 능견 종시시 대야 로딘 리기 소자 최니 저우 장생기 류유낭 코나라 도주 소조 체토 도주 티다 라베 주무 시메레 사퇴 체토 기회 파르다 최토 세마네 토 펌피도 바다라 볼라 제다 양양 게다 티니 영원토 저우 장생기 코베 상웨 코준 티라 꾸지 차 추부치기회

로버르토 롱던 딘제 교비 자니 세자 퍼션티 레식 지제 되메도 교로 통맹 오체 튀티라 쿠이장스네 교비딤규 타제티 년람도 민비 신제시 도디 오체기 라다 추도제 타동 섭섭 시시기 파당이 진식 쪽이요 나르스마타베 자니 세자 코니비 콩도 추고에 내만 부여

대양 로셈 가르웨 소자시 이베 참네 人이 세제 망치와니 제강키 덴초디 제티 칸다라 초신식이 체라 괴자마 중체 체지 류지키 야야티시 대나 세자라 선네티게 미츠 덴조 바르키 지동키 천제토 这个游戏。体位，前段地如，自己边缘错别干涉。

세제 롱토 초계겐 지구치 인롱 세제 첨미르 도젠키 케차로 외치입레 미츠 이초 체체르 페유 대추대응의기 땜미르 젠티니 포리기 시엔라 웜수갸제키 라제잠시기 마제 탄도 론데 포주르키 쾌베 지슈더부야시 대외 옥소키 칸도 균도레 세제 첨예르 도젠키 포모예와 제투기 포리키 옥소티 세르도 지투 균도 조바타 모리키 옥소 칸도티 모제 시투 교와 조히 세제 첨예르 도젠키 초타 타니 세 신공토 되교로 가신 테니 제르바 기베 차세 댄시 꼭줄 진시 이메 응원네 티 콘즈 레라보로 세리 땅에 심바 니톱네 제주라 코웨 뉴체 과된 제톱

세차라 제와 초다르 서비에 덥자기 체니 유튜 미츠 효과 매치미 참여 경에 당자 장소 집토비 샘제총 왜냐 항상 그 바시라 로니베 지류수 효과 매치미 세제 첨예를 도진티 라리아 퀸데르 퀸시 미츠 섬유리 대바시라 다리 코메 취수 가로나 学习也。

테나 세제 유도 조기 제조나 괴자 체체 장소 주업식 마시 칸다라 세제 루리티 세 최교타 창소다 코나레 무마시 멤바라 관중원에 지소제와 조종 체조 태야 최소 난기 루지 개진시시 Dorna, Gerngwen Sudan Kanji Yinru. Gengye la Kade Jotu, Daktu, Dangbo Minjawa, Chigiyue. Seji Chamnir Dojian Muriti, Lodob Chirgeki, Chua Sabara, Rukyu Dangbo Chie.

파마 치딘 통마 옌베 르니 세제 큐쇼 니베 랑기 헨게키 쮸니 오라 기베 기레 되나 창추보로 큐르세 예수도 태야 다와 숨잠 징라 심뉴 유구 공원뉴와 타 제주 쇠바규 타다 신공 중 대능토 속덥 체외 먹으니 쇼피도베 체도리리 아마라 사르티 뇌라 카체치니 뒤지직 딱다 또 최교로 제신베 포리라 내게 갱코로 체바라 규 코메 체초 중 된자 체세 신공시낭 배샤바타 체조라 로미데오베 아말라 사르티 체로나 마드웨바라 차르젠 따라 신공토 소다와신 송네 되기회 나츠기 레니 세제 타다 체조키 도두 제메 된토 특히 추동 체신회 수봉 첸바타 사제기 초도래 세진이 나준디 낭 강가치된 시세를 주겐테라 교류 없이

최신의 세제 믹소소로 믹시 송젠키 통소로 댐베 믹니베 랑소소 꾸주 체토베 마제 다동 펜준 슝테 체토 예제르 퍼디 르니 세제 큐주 니베 다다 세츠베 칸시 모부체와 타 듄네 포제 체베 르니 세제 소자시 송고초

최소기 고르균 파르메 코로 대야 중국의 혼업사회기 차구의 차마 교도 동부티 랑기 최유진부티 조정시 지신 감치발레 대퇴년타 슈게니 人類列家 하고요 동부간부 예제로 덥차 남이나조 망부 念디니 통계양비 경시 토조지도 지기요 예제툰부 리제티소니 니고르기 내추유체 콘주의 미워니 타르카라 속자 신순규 덥디야 강내식 중이요 타동 닝가토두 랑세 최주도 조도 원장得不下去新干部托云人的让给对内切把女儿谁看意思呢罗梅可比亏没把贴让所所找为迷惑给你给我图马金图电话头天天有天过你贴车给没谁见识谁天阳中国人天有天过你云南去撒脚卡给 차나 코나라 켜만시

진짜 숨어내 초배 바르니 겨류 탱글 기배 투급시 겨류 탱고 표준 리니비 장기창 동북간도 예딩 도수 유바타 최소 서비스 대작이야 내디니 표규시

대야 중 퇴근 표송 초바다 자자 체외 손에 젠주니 긴감 고려 돈용용외 미는 미르베 초니 이바다 찬난 뒤로 초대 지겐 상매 내 바로도 유부 배워라 뉴쇼 유부 뛰는 거 교도니 손에 기니가 체중도 동대시 이바다 Chana Chuegi Luri Jauwe Sojang Mabu Sheki Jizu Jienki Cae Tobe Chowar Rutabla Zesong Shuguye Shingdongi Zemoro Changjia Xienbe Chajung Gangmara Ki Rokda Mabu Jigbe Chowar Rutabla Dangbu Cheguye Kwanzu Kwanba Yudu Kyo Jigne Yezele Duyin Penzun Pala Bu Seishoro Nima Dene Duyin 원양 콘주팔라 니니 저와 옌베 예범해

마시 치즈네 데치 참마 촙차버자 요롱 차중 강마라니 자민토가 속도 충수기 동제 제시 인비 유티에 총매츠 차티라 랑웨 총무 강마라 시에견표 대다기 수비 진제라 리미니 슈잠타 수비 지제라 캥업주 잠레 메메 동지 시엔탄 자와라 차중 송마라니 예지 템보로 초대 제주로 가부 유바타 통지 양부티 관주의 속자 시엔 송교로 편도 유시 관주의 통지 양부 타고르기 유제라 시부 제시유 계수의 믹스니 세 동지의 정시 템으로 변배 지키 유시 농어를 치유에 데르모 유발레 차중 강마라 키 레라부 rangi supon tan chanyang be chari xian sun tu ma se ta dong chari xian ki bu bi ne tie ga ra se ni shi

0: 친한 유체력을 주저하게 제부통두 오늘이 닝시치기 미도나디게 주저하게 주둔야 구디였다
1: 랑 주저 총두네 시기 경구였지 그만 진서
0: 심주 폐지 수지기아가 침면조
1: 랑 주저 시청다 가로지 고제 이촌다 가로지 고제
0: 디오 你关心个谁？
1: 可当我是想是叫伊那大多青年用过了吧？
0: 忙着说些，但啥都没多，主要表姐哪次当用过？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디탄了 송겹치

0: 기치든 접전 제마도 균대 접전 마시 다리 기란자는 무야지 균대 접전 바르게 하셔 지다디 룽게제 기소마다 지부시
1: 도스테티 랑지 집소 녜지르샤
2: 녜지레고 마구딘 제게 랑글레 세딩게도가 도스테티 자레 응어심바 어즈여브자
3: 디디킨고죠
2: 我自己给封了雷瑞的那给着有的我是我的封都出征走中了落下些西边滚出了些回来要么是有啊上街等到几天连不赢了你这东站你的浪子让了这球做到你不就有啊我这我见不着个电信能够一句嘛是吧可就个这些月
1: 네, 대신 라스 이름에
0: 예니 카나니 봐
4: 분도 네 씨스 다이는 라롱도 교스 네 오겐 봐 부고요 마시 등을 주저니 자야다 증리토디 미 세프다
3: 자야다 증리토부스 카스리
4: 아치 란도스니 치다 라케 싱규베 원조러 미카츠게 네 오겐 봐 부고친도 여시 분도랑라 오늘 롱드 시비도 라고 롱드디 젠다 잘합니다.
0: 기랑 보지 있으라.
1: 다가지. 르다민 매베 교르고지. 네 균제바 차우유. 나 로드 가즈레 차브지. 상대다 나 돈도 로카 쇠 대부도.
2: 나 쇠쇼라 후르 교노 시라이어다. 让个 军队 车子 送就这些把人家前面呢 当一心不要的
0: 今天也把不出这个消息
1: 让个 四修中 进就前面这个人 一年这么呢 上个人护着的
4: 冯德 这么呢 我让你并起下的 让个新规约 浙江的福建局了 如果要的今年这么算账 你把都抢

0: 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你是不是要去找我？ 김혜 디, 랑소 마주야 가리이는?
1: 산토르 슈디미도.
0: 나양 김혜 디, 자야 면다. 김혜 디 자야, 아자 이춘시.
1: 깁더라.
0: 야랑 양아 티도 쓰기에 티도 쓰가 쓰기에.
1: 범시 줄스 거시. 미게베 돈달 슈도 마치.
0: 네 랑시오, 돈동아 티도 쓰기에 피나. 광계 채무디, 네 린타 주인다.
2: 범신주 때문에 저쪽 세종아. 분도 랑게 통수게. 당도 수조간에 마 등용뒤 뒤송에 문할 때에니 미리스다 루조지기.
0: 어. 프로게 마자리 와장 부자지.
1: 라마 비비. 하토네 프로인초.
0: 프로인이 제식지지고.
2: 분도 당다 우리 시인다. 그 뒤뒤 랑게 삼크 제스단바. 계시 라니 우겐베 부제비나. 정체에 그저를 지키나?
1: 네 뒤뒤 삼각하게 담에 롱랑자인
2: 롱랑남의 요청사 네 우겐바 과대를 지내요 마시 롱통이 주유다 유규제 라시
1: 다시 닝근의 조토수중
2: 지
1: 비친레수나 전전주주주야 저지체수시 샹바르둔주지 친두유나 비친레쇼 개세용두 매비나 네랑라 진시제쇼
2: 지 지금이 마찬가지였어 마신의 파트너 주된 뒤 말해봐.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 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는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어지 아자 내가 수고하셔 기나주 나라 땜지신 예배
1: 나주 나라 땜지 가수하시 우젠창러 탄도 차오 초자 구첸부시 겹지 차오 다와 코베 땜지 치지 유자
0: 라오스니에 디나 탄도 도가 나 대위네 탄도 코겹지
1: 라게싱 마리 우젠창 탄도 가다 주제 수수 주의다 시브자 미토리시네 나 차오 유다 차오 유다 르기
0: 我就拿了草木熊子，枪毙熊我说，拿了咱们妹妹，给我咱们家悠悠啥事？我就拿了草木熊子，哼，还是下辈子。

0: 디 차송에
1: 니에서 봐주죠 라 용마리 삼치
0: 니에 차고 다와 화장 아마 연 그리스 공세 레어 도스 된제 시자서
1: 간다 교부다 케이스게 주죠 라 롱라시야
0: 케이어 마시 회장에 룸주러 자경우 망스제죠 데라마 대체 인스 쪽어죠
1: 주죠 문윤의 다주 제도 승부도에
0: 아시 계시디 갈 수가 없이 회의 중에 질장야 윤보도 중로전 승부 엄마 집에
1: 지 주저랑의 시합 참고 좀 제도

0: 啊。直下,大周。你上班打算歇一。这边堂堂啊,蒙古去打架的自家就算。开始给香港直接开始打,给歇一。工作安全当家的,顾不起来就算。接着。你开车歇一。安全搞出去为他们公司要直接的。为何作用?
1: 우지라, 네 쇼바스케베마도 팀빌리그니 개체면.
2: 디빈데 옌제리고게 마르든 제샤. 돈도랑 레고 가리메 셉셰도와. 우젠자. 상게 가주 레고 샴제베 주샤.
1: 러지 러지 우지라 나레 지무소 나랑게 노스 친중 아래 레가 야우치에니 제시자는 예부터 터치기.
2: 정말에 레고게 타제뷰 라게 유시사.
1: 라
2: 머신에 로이션 물어봐.
1: 어제 우지라 디테마나다. 우지라 나 로디게나라 나 제시면에 레지 여러분 레지 메비네 칼리 가야 여러분 나 타가라고 데니 쓰러지게 나 대대 제비나
0: 봐봐 게임은 잡다 아자 약배 대든 셔샤
1: 你吃吧，吃，就那么多。 今天家里没钱，上去。 결국

0: 경대다. 띠엠 챔시드가.
1: 르샤.
2: 녜체네. 나나즈 가족회의 함구디 단녜 마구디 제유디. 나나즈 이네 스동러 지치 기부제 되는 근제도 아.
0: 지. 나 못 해. 잠깐만. 자게 후 자자. 자야다 통야 챘는 과 용기 씨.
2: 지게 몰라게 진다티
0: 对呀，
2: 查杰明能力是啊？可是我这，这，对的，查杰明对的。一直，你家七十多的孙阿姨，刚来开门多个啊？明显那我们也能七十大团团阿姨。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균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八折个折，八折个折，九折个九折个，也得一折的。阿姐一折，阿姐一折。你，婆婆抢的这钱，到哪住去钱呢？土豆面包我得这多。
1: 로봇도 전화 드렸죠. 자제 미누사디에 깁스 게임도
2: 야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0: 야. 엄지라가 추방수동 쓰면 되게.
1: 어제 란데다. 아자세상게 펀도 운이 주도 옆지 옆자.
0: 펀도 나라. 겐키오기 쓰려고 하친스. 펀도 롱라자 뭐라는 주도 개과 유스러샤.
1: 아, 디제싱라. 어제 네 화도요라. 보고도 탄다 뉴욕지기 옆자.
0: 아자게 카담다 보고도 덥지 시스워시.
1: 수수 보고 디제싱에 수요샤. 아. 보고도 오늘 닝지아라시도. 이내 아자게 혼주 날 생겨 봐지지. 디제가 림베 고시.
0: 로지 침르다. 포모야 카저지 메베.
1: 포메 격준시기. 마세 격준시도 균제리 좀 장시샤. 아. 망원의 섬유에 대해서 네 포모. 미디 준지시야 되라. 운의 장머리샤. 장쉐다. 디제 수럽인다.
0: 네 양러메다.
1: 아. 장시 생예면도.
0: 포모 양장 룰린이야 준이 튀고시 은이게 못이 마치자 포모 주디 뎀시
1: 어디 주디 뎀베나 약준 셔우스베 아 더더 자상 도시 진화 롭진기 룹디다 또 쓰셔 뭐라로 자신지 뒤주 친구 진짜 좋아시 계생 알아니가 랍자 롭중 고유 근제 유메 다가 멋지미나 나라니 더더 고마워제 되어시 진짜 신의 여주베 아
0: 지 포모 태자다 취자 이내 투주 유정고 진짜 침시 기다니 돈도 기지마 셰핑다 디 점톱창 마지베
1: 디레 저거 기는 기없이 보며 고르시에다가 알롱시라는기
0: 다체네 그제 저시 경자 롱린 치제 로지락스 침시 제는 랍즈네 투연제 진화리 유당 럭즈베
1: 아 지 디 진화 럭진라 지마시기 내 도마시 네 미상마
0: 俺就那个爷爷进化老金给组织成个最不的是老兵谈到我与你最听着下手你没了这些跟这些不是给这么个谢谢让东出游给死过是吧你这么是吧卡里怕他把名字都给起来让他让东给起来看他俺许多行为不然来送俺主意俺给先对面都
2: 펀도가 손도 소인스 나 소화단추
0: 로봇업이야 손수야 가리이는
2: 샤홍주 로리제 양아서 치료 접선 시바게 치료사
0: 양용지 능이 니얼 공세 로제 다스 치가죠
2: 용아
0: 아마 니에 난 로디 그도 이내 능군간에 바바야 게시 남유야오 딩그슈 이내래 아야 칭민도 미세 들어야 리듀 코부충충 주기 슬로망 친자 지제 코부충 심시비 장게바바디 제시는 구셔 맵자시 제남나 쳇다 녜케 제초시 바베드니야 뱀수 우시비 뱀수 위세 어 좀디 제시 군요 위에 샘보 슈게 징게컬러 치문홍와 주게거 동베지 미디 징게거리아 로브신예 사가 침시 징계가 미로 부마 체사 선보 슈스니에디 징계 배포 장광자를 뺨수제 님들다 체동 의제 대비 세상 징계비 맴다 제로 부체부다 야면에 나이 미디 로브준 체제 님들다 체디 나주 광자 뺨수제 의대기 니제 신이 요스비 장바베 할

0: 가르쳐줘.
1: 가르쳐줘. 에 나도 주저 치면 차시야.
0: 그래?
1: 뛰어다. 아직 옆에 주도 깁시야.
0: 김혜디나. 미치려 역시 뉴욕 맛이. 주소 좀 지시 주의 배수로 시기.
1: 아직 옆에 뷰네드 제시오. 수수 사모. 수수 겐 야우 제마 깁지. 더자. 나도 니 제 첩생 게 제 스고르 봐. 니에 치는 아주 보통 치는 그것이.
0: 보통에. 가리스. 나도 전에 물컬을 좀 이미 세부져 봐.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Duzi Legbe, Pe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변종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Tersi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Gege Ki Ta Den Ta Dar Meng Ju Ki Lak Lin Be Dun Gu Z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ba Du Yang Gu Ren Bu Saba 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도시 소방 안 좋아한 사정도 도시를 피해야 돼. 나 중국에 대신 돈이 전부 시 자리스. 나라 좋아한 사정도 닝도도 뛰어도 버스. 네네 谢谢你. 수직에 수마리다. 나 조세니어 꽤마 제시비. 이네 미카치게 출루베 마치 세니어 꽤치고지. 미로고 좀들 적제제. 랑상괴 레네네 체. 냠디 기변다. 세니어 나오균 등거 요마시. 좀제도스템다가 시부지 인삼제 수질에 나오던 민도 디린에 대 민도 제제 균주제야 디 수레스는 허신 후이 뭐지 뭐라 당일 리 시마시 이는 완창종 조 중미르 봐 장면 완창종 조 삼다 종조 장마 삼디 쇼야 디 뷰지 장마르 봐 완창종 조 중미 삼마 냠디 다와 고리라 균용 그 도시 대 대국으로 봐 장면 럽지 디 당리 요청 디 爹爹为了这个场面给自己提大招位弄出小笔呢你跟这些啊连老不听这些命的从头去随便去了用啊大主
1: 他在这行里送人啊是出去玩了出去玩了给他阿公路想不清楚请他给他这些修个羊皮出去玩了属于创作不过中意的小度婆下小度婆下是龙不过中意了当下起的小度个才是的才能给下出去玩了小度给不过地摊那边马车人堂军控来女士不过每次几个地摊的这玩月子
2: 都是家乡的用嘛是就因看里面看觉得这难过给
0: 庄家多大的那个兴趣你也信不就他那么让给老不可是那个感觉冒进学习去你这个这一面谁不信不起今天俺先还说用啊用啊你也属于创作这个兴趣你这个这一面写多久
2: 你也请你穿片去了帮做小面做生皮你也可以有的是前天在这个干了了却变来了虚皮
0: 钱林用啊大家谁不出资了今天谢学会
3: 书记完了参谋俺来出没所啊书记完了可来有了你两个要求没所了你呢差了些多不好些的这你苦牛没了过过催眠你能就说下我让你念话着吧对的个刘国庆那些我让你别给抬头刘国庆了曹婆就是
4: 他老孙离我的大姐姐你差那些都这些事情
3: 书记老看不上看不上让这些金山花的对的是叫钱立不是了他看是了
4: 爹这边爹是刘国庆国庆爹是别的哪儿爹一边国庆这是爹多哎呀
3: 书记完了给请个人洗个屁股的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1: 자 그러게 툴 샤마나라 야니 마심티 드스도 야메나 니셰지라 투자 시다 되게라
0: 딜레 삼메와 김자디 지모토비 신다 정도
1: 레스레스 첸테토
2: 수주와라 주지리라 레스 스위치다
1: 야야
2: 만주나라 차양 개메 개마고로
1: 디체나다 디체마슈다
2: 나체제 차례유벨
0: 정다 정다 개메 주리모진다 대님도 영야디 부고시도 법에 등다디 균세야이 고대라 기란주 보고 시도 법 년에 심자
2: 아 지금 아주 나쁘고 말이 연천나기 보고 딱세세지 하고샤 돈도 류소디 다 소주다 컴주겹샤 개모중에
0: 아지 다그리
2: 고주나 보고 피베 나주나 보고 딱제 차가 친제 니엘 하고 버리 디고시

0: 조지. 단다 탑시 약속도 가르렸으나 냠티기 독시셔야 되지.
1: 이는 아야 스테도스. 단다 소리 소스다 완창 조조 대지다자. 내 초니 주미지. 삼나 사다면 있으니.
2: 내가 니에 제조.
0: 이는 년 인치시에기. 디광라 연정 교시디 팜자. 삼랑 아라조 컴주 개비이나. 대외 레라브 영마시. 머신에디 냠티 독시 소자. 나야 금주터비하게 등조현님도
1: 이내 나 이치 캐스카티라 금주터비나 포토티베 강에 있지
0: 가인스나 코츠 방다 공천 뒤에니 시도 포니에게 중미수다 어 코란즈의 족주담보다 조화현님에게 인치 라주세프시오지 머신의 수리 종주 충고
1: 바초포야디 족주탁주소마도 내봐
2: 내주관라유미 나 인치 당제세프치기
0: 幸福 rangune sam tambe kese ngune de che bi na nyang ka chen bu yori la
1: mi ma kwa cha se da

0: རང ཁེ ཆེ མས ཁོ
1: རང དེ ཁར ཅི ཡུ
0: ང ང ལམ ཤོ ཁེ ཆ རང ཆ ཐུང དོ ཁོ མེན ཁ ལ ཇོ
2: ནས ཚུ ཆེ ཁེ མི དོ མ སུ བ བསམ ཤེ ན ལོ བེ ཆེ ཉེ སུ ཡོ ཁེ མ ག ཆུ མ ཐེབ ཆེ ལ
1: ལས ཆིན སུ
0: རང ལ དོ ཤུ ཉེ དེ ཐོང ཅུང ཡེ
1: ཐོང མ ཆུ ཡིན ཡང ང ཤུ ཡ ཁ རི མེ ཉེ ཤིང ཡུ
0: ཁ རི ན
1: ཁང ཡིས ཉེ ཤུ ཡུ ཆོང ཚུ ཆུང ཡི གོ ཆེ ཅེ ཁམ ཆུ ཁེ ཁོང ཚུ ཁེ མེ མེ ཕྱུ ཟང ཤི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ང ཡི ཅི ཡུ ཉིམ ཅི དེན དེན ཁོང ཚུ ནེ ལུ དེ ཤིང ཁེ ཁེ ཆང ཁེ ཉེ དེན ཅེ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ང ཁོ ཚུ ཐེ ཕྱི ཉེ སམ ཤེ ཐུ བ
3: གང ཚ ང ཚ ནེ ཆང ཚ གེག བུ རེ ང ཡི སམ ཅེ ཤེ ཕྱི དུ ནམ ཡང ཅི རང མི དུ བ དང ང ང ཅ ལ དེ ཡུ ཁེ ཚུ ནར ཅིག དེ ཡ ཁ ཚུ ཨ ཅི ལོ ལེབ ཅ ཉེ དང ཤེ ཆེ
4: 姐夫，刚子俺们来说，让蔡姐来个月子姨。姐夫，
1: 阿姐，
4: 阿姐，让姐说啊，
1: 难道没读？没给过了做许久？
4: 阿姐用嘛对的，差不记不读个啊，第二年暑假啊多有钱，过对能肯定求着啊。
1: 阿妈，俺们老干妈来这咱难道没读？难道没读？爹
4: 爹明年这个多用就是，他可让不读了。
1: 阿姐，我姐姐来看了雨。
4: 我爹杨姐让你看的瞧我上去，水尾虫子吞大的，当然给许多瞧嘛是。他的米仓面万仓虫子，给用个九曲虫子名大然的三点药的。万仓虫子给着穷不赢呢，俺就转开来，这边也好用过是吧？开始看去给不接，吞大三我就出老不赢呢。仓面用过没水不大，结果是吧？
1: 阿姐，阿姐让给工作，就也好用呢。娘们那头是啦，除了帮做小品呢，娘们那头买的是了不着。
4: 人家写吧，工资都多。一年谈点团大的这日都个呢，起码咱们可把单头是。那这下全面写给电话的，你来说开起个单，年时间快就行个。瑞瑞，叫我年时间快就，你先让起了嘛团啦。
5: 哟，你这会接不接？
1: 开钱么收？
4: 开钱么就是开始嘞，没休息。水尾虫子团大七多人，起码你来个这里去多嘛去。
1: 别进嘛是
4: 进来进来进来然后进来主管进来
6: 水就完了水就完了
0: 永国玉咱们去了我得
6: 这个你素质永国玉水就完了水就完了
0: 对进来
6: 叫成长俺水就完了
0: 不得多
6: 水就完了
0: 您是很辣桑啊进来
6: 水就完了
7: 快走啊
6: 俺最幸福了米过了打不着学校天上个渠道那个人嘛这天上个渠道嘛那的俺来渠道协助你晚上中做工作还算给不出呢，没得三度皮筋。你也没得，那我拿了米多不少水呗，抓的娘就硬。
7: 妈的，可丢你嘴了！
6: 咋的了？我最幸福喂，水月中最米气多，说是大坑就给你送啥，顶那些我是。一年存大鱼呢，丢了先谈是吧？过了幸福过了，多少年要了呗了。
7: 哦，让你来干么子嘛？是的，进来。第四下面先注意。
0: 你属于没心没的。
7: 那么咱再休息。连年顶这些年要的呗，俺让做万杂创作，星期别正创作的，别用过创作的，他在他现在连个顶这些过的，你可是中国的，俺做连这边想这随便嘛在，创作用个名想这些过的。
0: 用啊用啊用啊用啊，巴不得捏了龙嘛是大用的喂，捏再去瞧，进来了老对不起，那时的捏现在捏再去塞不瞧，一年让怕老百姓幸福了看得起的，别急，三龙嘛通不起，龙来捏求你顶这，
7: 龙来捏输了，输了些，
0: 捏输一面可把心个的。你嘴巴切不上瘾，
7: 钱让给，没得用你手里面羡慕起的。莫是现在你团大的，偏主动叫姐姐，肯去养母我穷的养血的上去，他都多少岁，你胡做肯去给别人表表情瘾，用你的那你这姐姐，羡慕那边你做好的一面俺心都多。
1: 迪士达迪士达，
5: 可这个，
1: 迪士达钱，嗯，他们现在哪里对我等的很大？只是阿姐抢不起生意。
5: 老对不起，
6: 제만에 나 유배 주고 네 아시다 보고 수영원 씨에 뉴스 떼요.
1: 장대가 당시 큰 민도가 이니 장계 수지 와라 차가 주규 요마 스바. 야면은 가서 니 수지 와라 체지. 내 주도 육쇼. 나 다저 수네 주부시 낭다 민도 다저 정말 수구히.
6: 가리나.
1: 간이스는 내 주디 숙체 단대 민도 멋있네 금주 기회디 박정 내 뒤에 탁주체 아름도 신다 개매 봐.
6: 네 시구이. 이네 미고네 레니 디데치디 문이 대차다 줍다. 수지라게 디나 네 주도 광샤. 마세 수지라게 수위 총 수시도 금주 기회디 겹겨는 게 숨구이.
1: 집에
6: 겹치셔 저 소세.
1: 람로만 용 벽콜어. 나래 주민 주지 제벌 삼주. 네치단 노업집에 아.
6: 삼루 뒤지다 하리나.
1: 멋있게는 경라베 주민 대주 후진 주변에 내냠디 도시나 수르 삼주. 뒤균 콘주 된다디 낭지시라 치기. 이내 컴주 개우스럽다가 콘주 심전 랑주기.
6: 뒤균 대시라시. 소위 총소가 저 총스다 님도 제임네 소. 완사 총수 주도 저 것이. 콘주 심대 주민들이 균대시라시. 제마시. 제스. 다른 삼당 마시 동아스 교시 뭐 교수인다 교시 야 이다 오야
1: 왜
6: 칼니 이제 니 구시 칼니 아 교수 미송 미송제 니 구시

0: 我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罪名是别。咱们水位重 으지
1: 장사 요바
0: 가밤에 줘
1: 빠부터 주변부터 낭담이도
0: 주도 지역 마리렘네 닝민도가 암니 심제게 이지다가 용 유스기 녜셈스 다제 용 마리렘제 신의 난데스 아메 다자랑게 대비마 돌아쓰기
1: 녜신스 녜신스
0: 어제 고조 신부 마트레 용어서다 여자 고조다 고리라
2: 고리라
3: 고조다
0: 리다 리라
1: 카리베
0: 잔단과
1: 이규도도 허라보네 난다미도 난다미도 자치샤 난다미도
0: 지니허라 창매 키랑게 아저씨도 미규보 파코자 롱게치 녀마리
4: 金银河了，俺自己去采米，看人家米的民宿的，俺最米的拿去接，来了不收呗。金银河了，今天是个素颜，俺就穿不注意。
5: 能拿算啥？你米的三不汤米酒，马上就十倍么多，难道米都现在买起些？金银河了，俺就装作没蘑菇鸡，今天大家用一点下，一年看上东西个团大的金杯，用些米多，他的去人家俺最些多，屋里面有泡不是？接着俺就偷偷控制点那个花用过去。
4: 是，俺最，他都控制点那个花用过去。是，没得做呢，我用啥大学校？人家嘛是，没事俺最学徒弟，给不云南没拿啥么子？他的工作直接接上，学徒弟给他注意。是，俺最新工作没去好，啥用过去？啥用过去？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来了不行呗？是，
2: 啊，让给我那新个面那扎，让你跟随小雨那扎，看到他的老王龙十几拉姐再去三不七四个，看到让给我三不七闲那么多，我再摘土是嘛的。
3: 马师，你也听着可怕才个重视啊！他的万杂种罪名，幸福了干嘛轻言？忙大个就是，虽许多忙的这七四五十，马师呢没有菩萨是干念要呗？你这个心这个事，以内我退罪都没吧？
2: 让了退罪也没，我求都没得。身为重罪，我算很不接边啊！刘康的所长的确要不行，让给两年前也没，让苏水生那三岁性格了吧？看嘞，那岁的这下子，哪个又有钱住水也没？连尿的个，俺心思有呗啊！见不全的马路，看得太多。你现在真不是会，养的人丢不多。
3: 勇啊勇啊勇啊！你再去取个亲戚，你亲戚。
4: 这有多？
2: 是，数据忘了，配呗。贵州数据忘了配。
4: 那幸福啥钱啊？
2: 数据忘了不了配。
0: 数据忘了，既然给俺做高端做越南肉。特别是他这都入去学不着，给谁借了九八学那个这巧着，少学着的，看这还教着，哪不得这家人要着呗？
4: 阿家长身边嘛是的，你再就是你当差，看到俺晚上的，书记你们去前面去过，俺做晚餐工作，你最低的，看着嘛拉不起。
0: 书记啦，
4: 你辛苦了，大姐。
2: 哦，爹妹，他那小个社会创作没缺几个没让大家用，给起写个写个，可是三不社会创作就是你干也多么久。
4: 既然嘴皮那么的。我那入乡在穷啊，他连我拉了多久就贴不上的，我做些菜我也弄不弄，出去给看他吃土啊的。
5: 这个没了，来是叫俺爷的，哎，来是，嘿嘿，
3: 老吴，
5: 老，
3: 我那独立吃鱼的，俺入门和这些呢，俺晚上做饭连面面，马上养着今年的蛋白，腿没硬，得送团在说这，去给不去你学吧。你的这些吧，还是我谁？你的这些忘记有。张国贤呢？我张嘴过了左脚留下的，看这些都是啊，公司些都嘛是呗。马上春秋多少通呢？公司开遍多少人是吧？因为没想到个开开些人没多，因为没的更多人关心。跟着用作年会上的邮件，前几月呢，可怜一路，家里规则些呢。或者讲人生上出轨，让学的，估计听这的联系起还是不是啊？快些都干部去学习，接待会有可多中国多啊！
5: 嘿， 지금 몰라. 아주 우리 기란 능시 제일 잘 가봐 유다. 기란게 전자 능시 긴주 유제 러오미 유마지 봐. 헤 좋아야. 헤헤. 에, 지금 몰라. 내 기란 간자 쇼시. 레스.
6: 어지 러오.
5: 러.
6: 계지 시에 계르 시라 친다 봐.
5: 기란 러 럽준 시비다.
3: 아, 됐어. 다 좀 해도 시에메. 들이랑 이게 다지. 전다 주도 저거 삼수. 내 주디 근처 산 가도.
5: 아. 근처 산세. 주지완라 시가 기랑게 규모여서 봐. 콩게 제나라 차마 조수여 마시. 전다디 야오 사모도 비나. 기랑님도 다 쇼진 주식으로 봐.
3: 제일 그래 조세.
5: 지지 라인. 다 주지.
3: 지지.
5: 경규시.
3: 경규리스. 경규리스. 마시. 전자승에디 나 쉬어실럽나. 네 가르쳐오세요.
5: 기란게 단다 제주도 무슨 송비나. 거 가르쳐야요시. 수중왕라비게 코란이 법인이기 제주규리. 기란게 도대 나가요 말다.
3: 미자 원의 경고충아 경교시 우리 장기 제배 믿기 루게 여름에
5: 돌대면 아시 콘서트랑 두제 나 말다 예미 선자 아래 주인조 대피 아 유가시
3: 장기 고대 중요 幸福 승예모 통도 셈시 맵자 양스 수위종소주기사 탑시시당지 모습도 속고기 모습도 쇠배시고 신다도 다가스리
5: 레라부 요마르다 허싱부스니에디 완사종소 레베님디 전자가 고도해버리지 니에도스테디 무치모누베 레가 아유생비
3: 상슈다 견자제마시 전자가 시기다지 문에제너 모시에고스이마시 이네 문에 뭐 쉽지 시해주기 마세 왕창리 그 잼시라 치기도 와
5: 슈장시 왕창 투상 춘주시 왕창 총소리 니보스게 요마시 양 잼부지라 허싱부스인에도 콘춘나 랩니소 문에 롱도 쉽지 요송아 용보사베 마세 통도 기아차 취업시 나무도 문에 왕창게 압수이리시야
3: 기학벌 지주 압수이베 아지디 你 工作 送给截图送给电话是他的呢我让这查这段时间就是因为万长教过多个通过的多个是是检查我这个有什么事可以多个通过去是你的
5: 지금 말라. 취가시.
3: 장디 지우마시. 소소리 여우제시. 디네. 디엠시 부대 된다그시.
5: 디링이랑 저 쇼자제야. 가리이메 기나주 심나라. 세세팅디싱그시. 커버지부고 럽좀 망시. 그뒤니 알아둔지 마트야. 라스이부다가 잠만지시그시. 보르좀제다. 티링에 세탁주셰이다. 계시 수소르다 샹비니. 레라보셰미. 여기. 네 땡기제 셰토바. 계시 네츠라스나. 룽드 차니에디. 키나즈리. 응. 네 셰브디게 심르쇼아. 과정에.

0: 오야, 레스, 디남테야.
1: 레스.
0: 디녀대 녀주래.
1: 레스. 보, 모님도 쇼.
2: 김주왕, 야, 주시돈다.
0: 영아, 幸福라 레스, 정말지.
2: 민가봐, 고용지.
0: 감사.
2: 디남테스리레스이다. 디에집에, 영아.
3: 카베, 카베, 나 돈 한 년 채버.
0: 민가에 사수는 죽디 겸 타그래.
2: 민가 디에집에.
0: 민가 디에집 주래.

0: 你咋吧，我让人家啥不认识咱们去？什么来的？记了，我同样没被请到亲戚，人家啥不认识咱们都。让请到苏静一年，爹要追出去就是。
1: 그래가 장부제 쉬다. 레이디 쉬래 제바 제메바. 그래서 이제 세주 제제 쉬래 제도나 루머스니 쉬래 실엠 버다.
2: 허지, 니들 이제 제시 이즈베아. 니 저와라 귀걸매.
1: 쉬래 제메는 수이 제브래 아. 쉬래 제메 다시 한 레이디도 용차도에.
2: 허지, 오늘 니 제메. 저도간 점이 미드주 점이 기시해봐. 장롱들이 지린 걸도 아.
1: 쉬래 제는 알롱들이 제 좀 생각해.
0: 쉬다 대딘 대공 니 삼니 저지.
1: 니랑 게 시간 요르베. 무슨 수야 쇼사?
2: 아, 짐도 허라. 기랑 아자게 수위 종수치도 미문고 자사시. 생도 장게 뉴르다. 디르베도야 가벼 마시베. 다 삼도 주부시.
1: 다 지샤라 카가 되다. 레라도 갑디 좀 마시. 딜레 람사치제. 네 수디 탁주시가 주.
2: 어슬아. 네 주디 레라도 되요 마시. 조선도 안 그렇다.
1: 무역에 탁주 도구에는 할래야 개요 마시. 가서 재고 있는 제 탁주 제돈 제바.
2: 영화 장기지디 유비시고 니 람사 주과 치죠.
1: 장례 가르.
0: 머신아 수련 저지 치기. 이 내지 니 몰라게 슝드 강미르 이제 가시 안 다름 좀 럽샤. 기지만 예비 니엘시인다. 그 디디 이제 마 참지 수도 쇼비나 나저 렘메다.
1: 로모게 다 죽으면 누스기세. 그에게 자 니야 가로래. 라게 슝래 강미디소 니에셰 봐. 니에셰바 니우리르 미상메 라르 쇼크디 제니 제시디 야우제스 도시 가르유 네 대가 가세가 쇼르
0: 용아 랑케지드 고데유 오지 완찬자 랑케지 니몰라스 니에디 차도강 니즈디 교스 탁주 시슬르 차도갈 지캡 차비나 없음 못 입치어지 급디디 차메 니즈 칠캔도 갑지
3: 진제 잠만 진제 그제제 연이 수시비야
4: 밀레제 강조제 어저차도 한 맵스 워시
3: 검주야 던다디 녀랑게 교체 셉셉이 가래 돈도 잠만 진제 제제 시후 라섬제 정마시 녀람 삼미다지 연이 수제면 제주시
4: 원라 나기란 제제 튼다티미 처매고 수지휴
3: 네 주디다 처매저 와크리 요제
4: 폐지 기나 차도 용의 유기마시 차도토네 미네즈 추시셰브사드 킹기위에
3: 미네즈 추시셰브 라게 미네즈 추시셰브스위에
4: 로오 차도린조토네 네즈드 캡히네 춘진제카고 요시 쇼유 차도르 게자 요즈보 게스급 디디 창매 쇼유 네즈드 추시토비네 좌매레 네즈드 허시보 쇼유도 난다 요마시 이네 좌매에게 누슈디 당네 제토 안요 승비
3: 幸福 랑원의 심사진 보무지르시야 딘제 뒤에 조멜 삼등고시 내 주디 안중원의 세나 원노고야이 계세디고라 조멜의 우주 딘제 제메비나 내이네 성대표는 직마시 쇼유롱원의 도구통스
4: 수지와라 내키랑리야 삼시통기 내 주디 차구차합시 키랑게 좌매게 가방장아 쥐다 아마란다 기치기 로고 제모도네 응노 튼다디마란 시에피네 심나 처지 중구시보 아장자 네 누슈 유제되니 네 주디 숙제르마 짐치기
3: 딘제 존의 약수이 네 로와라 랑게 모나다 기치 여우시로 네 부디니라 랑글로게 책자 유로제나 아이네 다게 루이셈스 아 망원의 민주 준비 바보처럼 민도

0: 우리 모세 되브리샤. 하과도 족주소제 니교만에 드림시 마차샤.
1: 냥아선에 쇠바도시. 지게 무엇은 예디 내가 진짜 지금 유브리.
0: 탄데 그제 저러 주리한라.
1: 라. 탄다 디치도 용비. 좀데 몇 가려세. 방다 수정 앞에 나와 미자. 나라 전에 그 소통 말 봐.
0: 이내 콘송원에 골 족주려샤.
1: 아지 디카르요지 디스 니지게 몰라라 리크지지 지사브스티스르 급디디 카티가 하코비나 나란스시 왕츠유
0: 니네 디팀네 게브리
1: 아지 잔게 중치다 아지 잔에 할래 양사지 하도 니츠시에 게 마르바 잔디리파 로지 제시디 게 저지시슈 니에 코디라 수위 종주 미든 조이 심퉁 미엡자 잔게 아자라 삼르로스 야호시게 고모티베시고 금주대 사원이 교통마지.
0: 조리 할라 콘제.
1: 다치스. 나도 총샤 니니 쇼기. 다시입니다.
0: 마리.
1: 다치스 지스지. 고모사. 진이 와라. 하나 좀 못이다.

0: 야니 딱히 니 도스 마디에제 칼라사 가쇼
1: 로 유구유 유구유
2: 베세암라 암라 니 제로
0: 가쇼 뭐가 뭐가 잘 피게 되다 니에쳐 니에쳐 왜 라이 칼라사 가쇼
3: 도서 예사수게
2: 차베스라 제스
3: 라니엘라 과즈 마쇼다 니세야슈 계정시 라인다 다리 계란이 조선 신지 내주 근처에서 도비니 계란이 연자 안타 고시하다
0: 봐라 계란게 텐갸스 손주
3: 용차수 텐갸세네 용차수와
0: 장바라게 텐무갸세네 용차 요마리 리바
2: 계란이 돌디나스 언니게 된자 린지 섭서 제쇼
0: 야 교고랑시서다
2: 암라 터세나
1: 왜 교관터
2: 봐라 계란망수다
1: 금마가리유
0: 봐라 랑시 저마리 소겹 도매바
3: 와샤 선나르 수스도
2: 암라가 던도 지난가 니브리샤디게 피마리 숨기
3: 잔데다
0: 딜레 라망즈소 야소 아
3: 와샤 선나르스
0: 로치주 망스 아우르다
1: 니 하고스 니 친구다 주도시에
2: 가리 니 줄아두게
1: Sangyo Chimbushtu.
2: Kare Sangyo.
1: Shui Chongzu Chungmin Wan Chang Zhu Soji Zokun Dambie Chinke Giliak De Nyamdo Shudu Gyabia Gori Xia.
2: Ah, le.
1: Di Sangyo Chimbushi Sunza, Nga Inji Zhogri. Ya Mian Na, Nga Ni Ginyin Zhi Yugo Di, Pes Gya Na. Ah.
0: Ozi, Ra Inji Zhogri Be. Sashi Rumo Ra Mian Gor Gyo Mar Be.
3: 아자자 고르게 마시 야님에비나 고르게 제스키
0: 아시 갈레시라요리
3: 레세야데 앙탕 고샤오리 조선주야디 기라니 도와미롱을 했으니 지그지 봐
2: 어 녜세나 나라니를 간다 유브디 뒤수지 슈고조 장가다 주다 나랑 할 인비
1: 야주 아 친지 라니 제 야불라
3: 야쇼 야 진유 랑크 씨가 연봐
0: 나 이다네 텐비
3: 네 랑크 씨들 주그래 양심상그래
0: 믿으시러
3: 랑샴 크시즈유 아
0: Kisi nye, nga yi dao shu jie, rang zhe di yin si ne, rang ge tang lin qie bu duwe.
3: Fang yin chen zi le ting kang ge, rang di yi yong zang, ge shu yin, zhe si le.

0: 야, 거보 주보, 라디에 톰지 같이 유야. 아, 라는 지금 누구게? 야, 아지, 진짜 쟤는 같이 거지. 더 나중에 쉬다. 같이 유.
1: 书记了，你走去他去所在，走去他去前面，甚至提不加把意。
0: 喂。

암락에 송야노 나 충주 진문노 문점 큰시 마리 송구지 네 집에 걸로 샤뉴베 저리기 전자 양가초 루직도 치기지 나 무슬랑고 차야디 폐지 님디네 어초비기지

0: 디디가 뭐 되나 대봐. 팀은 담고 이. 쓰야르 빠라 차가 침했어. 뭐 저기 오실 하다자. 아무라. 미슈 처음에 봐셔샤. 뭐저 쇼지샤. 네 맞고 싶다도. 넌 좀 내게 대라. 잠깐 봐 봐. 계속 쳐지샤.
1: 你你自己太远了，有事怎么？我去的。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나네 마슈 튜니 주저 정치 주저 마한 침부지 아메 마한 갈라 야후요리스기 주저 겸바 야 찬스게 부지 주저 산도 닝제 부지라 요리

0: 다니 수전아 비야 말해 대다지 사부
1: 저는 부부디 그 말을 지금 이나
0: 아 생각나 마시다 아무 변별 가나 사오지 뒤에 다들 못 줬으니 말해 줘 언니 모두 제가 줘
1: 어 이제 니 입체 버리
2: 监护 监护
0: 妈，不打，不打，就是不打。
1: 杰森。

0: 다니 부디 사와차도게 사와차샤 네디 멘도스키 어 도스 네디고
1: 용아
0: 상인 로주
1: 보고 면주 루샤 요리 마친 그바 용제
0: 띵아 디미도게 제민다 제니 랍다시시 도디요 상파 친체 군소 클라스 와주다
1: 용아 네 부고서 클라스와 친구 수요차다가 수용기인 견조 레클라키 용구
0: 용아
1: 2분 클라크 제지가
0: 나는 클라위 뭐랑 잡수래 디래라 교수로주
1: 민주로 차다가 투수 심소는 메디아
0: 예 아마 이 로치가 가르도
1: 장게 고대딘 로치다 메서를 당구도
0: 어?
2: 장야롱다 장구부인배 소재나 레이캡셔저저 디모스가 탄도 나를 모두 레이체리 장예시여 신메배 탄도 아마 로프치 장칼에 하지 나비는 소지에 쓴 곳이
3: 마리 아마 로프치유
2: 장메바 하려지
3: 아마
0: 아마 민 로용유
1: 로용배
0: 지금 심시도 칼라 칼수 우여래
1: 교수 트위겹슈 칼라 사우지
0: 니라 아니 장사치가 주군이
3: 저 아니 오자.
0: 응.
1: 엄마. 말씀

0: 영희, 근처 신이 봐. 아무나 그냥 그도 있다. 뭐, 단단한 저 소화기에 대한 대도다. 땅아 도리 기업 돈도,
1: 도리 기업만 돈에 가까이 되네.
0: 하지만은 근처 처제. 단디 기업 유명 상망한 저 소고기. 아무나 그 단도 수표 치요는. 디제, 나다 지연이 유업 상무 캐주 더더 단지 독세 등기. 이제 용서 마시아.
1: 독세 등기 유네 가까이 되네.
0: 아마 금세 시에서 매 디제 근처 제.
2: 아마 나 로 용비.
0: 罗永伯，我这上养我十六年，呀，让永伯三姐我怀孕，你那不得个姐姐，我说听个亲妈这边，他都我怀孕，你是点的，我去是的，都是的对呢，长木穷苦跑不哈苦的，
3: 可是让许多好多，可是也是从今年子你的去参加人家怀孕嘞，
0: 你起码说不可以呢，我这个什么，我大长就交给，你大是顾不能行，说这那两怕没钱，才给我多多三姐穷掉这三个都出来当别，可以收着啊，阿妈。
3: 那就对了，俺们两个不过艰难地在当下，知道吗？
2: 张天英，俺妈给咱二婆写消息，给是看到你俺学的。
0: 俺妈写么巧克力，俺们让艰难地在当面，那前面路面地的车是呗啊？
3: 讲了可对当说，俺们到时去接，从结果中，没事的，你去找我一些，去找该开门了吧，让我给几百好多。
0: 让给永伯生育，让给他不多拼接，哪去用用一百？你让去找我一些，用俺姐爷马天下，我的让给这帮这呗。
2: 让开了可对呢，我讲是，俺家说了是对。
1: 啥人也是没生，人也是那多，他都俺家说是没多哎。
2: 对不对？
0: 阿妈，
1: 让当下这边我都行嘛的，等我们俺广东北母体让不中哎，让我们做个。
0: 差不多。
1: 我肯定要让人没觉得，看来看不中哎。
2: 江浙这几年江浙这，看来啥姑娘看啥少，
1: 这都看没哪个关系啊？俺们家了，见过了看来几个主意。
0: 啊，
2: 见过老李中哎，明俺可是死来不得。
1: 见过马家那老李不得。
0: 苏爹不咋没着，明家了没去露爹要着，开心嘛着，你看那些给个钱，
2: 钱能给个钱，他妈给个钱。
0: 水果嘛着，现在现在要不些吃，让伊个来开要着，
2: 看哒，你看那给个钱，管他出吃用品哒。
0: 开始，用嘛的，用嘛哒，老弟哒，开始吃用个啥？俺做米仓看个说他吃用。
2: 俺妈别来等着没，你们开始走，老婆家去预备啊，俺老婆家都安心没了啊。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자 놈 용자 나르자 용자 셰라 튜다르 체지부터 니다르 체크마 시고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자 체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아마 금세 셋 매도 그래.
1: 알로 용비.
2: 로 용배.
0: 응. 어제 장야고 슬로리스. 야, 장 용보사제 응 화유. 녀라버디게 키제. 원서 팅가 침마즈베. 다동 응 화유. 미시된다. 응 키시다. 도스테드네 창모 경급 밥 하고기.
1: 가리 장주도 가르도. 가르쳐야지. 총점 니스니데 캡산전야 화요래.
0: 니 심마셔 가리나. 무디게 상마 나다 랑주적에 닌다스 구부능시 소테나 레 파무체 차게 무도스도 사제 중교리 장게 도스라다베 카리 소제 아 아마 다시 되다 아무랑 그 부진라 디제 다샤 주동아
1: 장태희 아마 계속 알아보셔야 쇼시 계속 가르는 거 아시다
0: 아마 셈어 접 가래 아메 라지라 디제 다메 나 시비 루미 디제 쳐지베 아
1: 장라 그 뒤단소 나 무도스 기자 총교 보충 멋있는 디 주정 문제 주적게 개물어 봐 장우게 집에 가도
0: 장게 용보서유에 장게 다부도 핑제 나켜 유입에 디 장주정 우리스 용아진에 마태현시다 우디 장게 제만 제베
1: 장칼 그 뒤에 문이냐지 아자 소리 두에
0: 샤니에스네 세니에스네 두 동아 아자 소리 미두에
1: 두무두에
0: 아마
1: 라다서 집에 한번 보신 말이
0: 경우야 공부도
1: 배우기 라모 좀해 영은 속이
0: 다부도
2: 지스
0: 무 하디 아니
2: 야레 뭐 겹다 갈래 강문 두게 정제티 군이 정제티 클라사 군이 클라소 제도 코멘날 꼬이샤유 나멘갈 쟁골 칼라게가 주이
1: 아 쟁골 롤리즈고에
3: 명한 그리스레브레
2: 쟁골 마가네 롤리브리 수부디브라 메브자 멘갈 메줄로 데여지 계징마지 니 칼라시게가 치
1: 저는 얘기가 좀
3: 담아 봐 얘기가 좀
2: 지고마지 켄츠 정자 야우세 치이시 라이갈레카 여지 칸다 니 칼라게가 치 권다 추치 유긴다
0: 가리 이제 용마다 용마리 러이다 계시 시행고 로시용 가시다 아주 김상 카가시 탈주이
1: 아메트 도서지 봐
0: 허도
1: 라부제 위베 도스는 내가 라부제 뒤 온시야 좀 몰라
0: 예시
1: 몰라 라부제
0: 나도요
1: 이제 뒤에
0: 포교에서
1: 뭐야 너 결혼 몇 년
0: 됐어
1: 삼사주 주자 됐다 도저 좀 맞을 수 없네
3: 사실 제발
1: 나 될래 말리네 카가신 시작
4: 그래 지수
1: 지수랑 용마 쉬다
4: 얘 도스네
1: 뒤에 내가 안가스 남살럽다
5: 제 단단람살럽다
3: 제 단단람 살렸다.
4: 네 도즈는 켄조 지쉐 기업죠.
1: 도즈는 가스래. 단단람 사슈다.
3: 사슈다.
1: 사슈다.
3: 사슈다.
1: 소스탑 교차 산 셰브지. 셰마도 장대 인게 오이들의 셰마지.
3: 대다 셰마는 셰마 저 가리나.
6: 네 신기.
1: 아. 맞지.
3: 장대 신기.
1: 주부. 장대 가르치 줘.
6: 녀우징 로리스. 돌아 잡레스 칸제. 돌로니 스로 차디샤.
1: 돌로니 스로 제. 이니 마시. 어고 마가네 로용 물어봐. 돌로 잡레 고 마시.
6: 탄더 커큐 조기.
1: 전대 배 이니 마시. 장대 세브 통 중에. 미 대만 담아지게 커큐 수그르베.
6: 냐우징 간교샤샤

0: 建国，让陈不随从哎。这，呀，苏哥修药嘛是，阿妹让了开了去，呀，叫我多次做的，我呀，呀，呀，
1: 我怎么样？建国，
0: 多次做的，我呀。
1: 阿多唔多？
0: 建国，让他多阿妈弄两点预备。你心里，阿妹跟有对唱过唱下嘛，切不切？妈咪主要个名字让这张，让这不是个药人。因为阿妈来他不信民多，让个就叫见吧，看看切不是。 你将天一年也去读，今日需要我岁钱。军金被明的，天阴了，这笔。一年拿了不满大缺账，看出苍马来个规矩钱，军堂俺要嘛是。一年多些古点，年忙古点这余度，俺们顶这下下能可把用过着。看这时间呢，马上拿了到处还给俺不要是。
2: 现在你建筑队给最先进，门面主要的名的，让这边。建邦跟这些年你也给不着，你建邦去做干了，多才干当街，细孙看着穷的，人几个民多，一年让这个嘛是，让穷的人胸长不愈，让都不让不通的民多。
0: 一年年让多加不起，看了这二十三届，满面当压的，他们让了普通的这用过这三三没穷。可是你心个愿呢，年让满面当街都不定这娘是穷嘛是。建国，俺们让拉他们送，让都不通死，俺们让拉他们送。
2: 阿妈，大妈晓得，阿妈让给，听咱的许多，搁来你这叫什么什么穷？你阿妈让拉他们送。
0: 妈是，建国，让给阿妈看住马街边修过，阿妹看了一年前途吧。呀，阿妹看了年大，让给干休息下个广州事业，呀，看看说的。
1: 忙着说，多久没？忙着说啊！阿姐，那么久看床是呗？喂喂，对面没追吗？叫司令队。阿姐，哦对了，陪我去下去的。走走走走走，明天俺俩还是去你吧。阿妈，呀，走哒走，爹没叫，爹没叫，爹穷死叫的，明天还是哒。
3: 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黄大妮， 我听见可是我谁卡的萨德巴才还有呗你眼睛才还有这没你两个你快去比一下阿姆拉青罗美吧爹住的给你你咋下是当着起给其实你很多同学忙用比呢他最面干了你爹我去不多但你能还过什么看到公司爹给起码阿斯达要钱没多我操去的没多钱咱俺最近咱的看看其他去意
4: 建议，既然你给这家伙讲了才个笑，
5: 穷嘛的穷嘛的，建议了开几年，当不着，好个地方买吧，给这穿着着。
4: 建议，见过罗连着钱。
0: 강배 주고 나겠지. 차와시다 계셔. 둘로니 방구는 신고는 되셔. 디랑 그 중부르다 닝 지금 민두게 아. 근데 시에네 난 좀 능 미지 봐. 장게 칠 비샤는 다다디 그지베 아. 탄데 로 용부지. 도사 님 미지 마르 친부 잠 지봐. 네 세모 용. 네 가르디 见过了 제시다. 용두게 아.
3: 암랑게 레란도 갑시기. 도사 님 지 마르 친부리스. 쟤는 아스티게지 마. 사죄 제대로 마르베 아. 암랑게 서그메스. 암랑도 마센. 고소가 레라버 셔지베. 암랑게 거뒤네 레란도 갑다 둠딘도 갑시 마셰지. 이불 시엔 용두게 아. 간단 아니게 세시이. 见过哪点的 아디메. 나디엔 见过 대야 요마리. 계시 见过 오네 김자디나 요미네. 어느 안주 김자디 카가치 탁주이.
0: 디민가시 나응담 칠시규요 마시 레마시에는 용두게
3: 과시네 캐 가려제 만주 김장 카가치야디 골쉐다 간단한 로아세 대이 아무라서 삼도 아 제 줘
1: 진고치다가 줘
3: 다야 가려제 디레파 로제 근데 세 교마랍 세우면 삼당제
1: 엄마 진행 아니에 주인다